0: 뜻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판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2: 5kg!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한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의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네.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3: 아이고 지금도.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날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3: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0: 같이 관광객들이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여기서 여기에서 나온
0: 이거
3: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저기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0: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3: 네 개만.
0: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3: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요?
5: 양념 어떤 비법이에요?
3: 나만의 이것은 못 가르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못 가르쳐요.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요.
0: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죠.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3: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0: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3: 친정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디 시집 간데 정자 시집 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0: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는 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 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탈이 나자 갖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 30분이면.
1: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런 거 뭡니까?
0: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잖아요. 여기 신안에가.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리고 해봤어요.
1: 아니 오늘. 근데요?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0: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냐 할까요? 아. 예, 이것도 아, 지금 철이니까
1: 철이에요?
0: 예, 아. 밴댕이도
2: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오. 무침입니다.
1: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0: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오, 이렇게 들어왔어요.
1: 와,
0: 민어가.
1: 뭐? 없어.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응.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응. 처음 보네.
0: 지금 철이라.
1: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네. 요것이 또 별미름.
0: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1: 어머니가.
0: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시오.
1: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0: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1: 아드님?
0: 네. 애기가 아니, 응.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흔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0: 네, 그래서 요리 자기 좀 다 땄어요. 쟤는
1: 자기 좀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달라고는 찰나에 아빠가 아파버렸어.
1: 아버님이.
0: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아니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0: 그래도 항상 짜나요. 그래서
1: 엄마 마음은
2: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근데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라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섬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4: 네,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2: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4: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은 주로

0: 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싸 오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1: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2: 저분들도?
1: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 회관.
0: 충분해.
1: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3: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1: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4: 연세? 네. 나는 겁나게만 해.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5: 95살인가?
4: 아홉에다가 다섯이요.
3: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남자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분에 좋게 오고 상계도 좋았지.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잘하고.
1: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6: 저희.
1: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0: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은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어떻게 안성해가지고 드러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1: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7: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1: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7: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8: 2,000원이요?
7: 6,000원. 이쁘죠?
1: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7: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오, 요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1: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7: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1: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7: 아, 이쁘다. 좋네.
1: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

0: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0: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1: 버들바 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에 버진 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0: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2: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둘레길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1: 버들바 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2: 그렇죠.
1: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0: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3: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3: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3: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활용.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 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1: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3: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1: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3: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어머님이 75세인데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네.
1: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3: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1: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3: 다리가 없었죠.
1: 배를 타고 오셨겠죠.
3: 그렇죠.
1: 아, 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3: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플교나 이런 문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1: 접근성이 이런 너무 좋으니까. 네, 예. 네,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3: 저는 이곳에 오면 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1: 포근한. 네,
3: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0: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 우와. 우와. 이거 다 천을 덮어놓으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4: 버들마 편초.
1: 풀?
4: 풀.
1: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예?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4: 잡초 안 나라, 헐어진 게 안 헐어지게 하려고.
1: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덜 나게.
0: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운경 세제는 맹고국인가 고부야 고부 고부가 눈물이 난다. 오라! 예. 예, 어서 가세요. 좀 쉬다 오세요.
0: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 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1920년에 이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그런 집이 되었죠. 어떻게 백두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김환기 화백의 부친께서는 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계셨고 또 이 지역에 넓은 땅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던 얘기겠죠.
0: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있습니다.
1: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

0: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1: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규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규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규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규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자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자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자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만 천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이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까지 생겼습니까? 생선뼈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가.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세계 조개 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3: 맞지?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기안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의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아,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착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2: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를 쏙 빼닮았죠.
2: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하루에 두 차례 바닷물이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중하고 틀려서 적의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이죠, 단계.
1: 아, 많이 커졌네.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 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0: 인데요.
1: 기자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1: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여러분.
1: 누구지 몰라요. 아이고, 네. 우와, 많이 캤다.
2: 이야.
1: 이걸 혼자 캔 거예요?
3: 아니요.
1: 같이?
3: 여기 언니.
1: 언니랑.
4: 여기서 캐셨어요?
1: 네, 오늘 여기서 캤는데?
3: 알게 되었어요.
2: 안 파던 곳으로.
4: 근데 얼마나?
1: 아. 왜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 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1: 많이 파는데.
2: 오늘 이제 7cm 있어요.
1: 아.
2: 있어요.
1: 야,
0: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1: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4: 조이팀! 조이팀! 이거 조개로!
1: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1: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도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모든 소년은 가난이야 복이랑 하는 것은 의하면 잘 타는 곳 복도 치를 성님이 목마전을 허시는가 삼신제왕이민 집자리에 따르고 칠적응과 수복은 첨지려느냐.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지요.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엄마 된 거죠?
5: 됐어 됐어.
0: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1: 자,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5: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5년 생일 때부터 있는 거예요.
1: 그럼 한 30년 됐나?
5: 30년 됐고.
1: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겠어 하고.
0: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1: 내가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넣어야 되죠.
5: 그렇지.
1: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지.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0: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5: 담아놔야 풀 때 하게.
0: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1: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2: 알이 속살이.
1: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로 뭐가 씹히지가 않아.
6: 굉장히 커요.
1: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2: 아까 캐시면서.
1: 예.
2: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1: 했어요.
2: 작게만 한 잔.
1: 그러니까.
2: 네. 밥 드시기 때문에.

춘순으로 양친승효를 해왔으며 학교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3년씩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10편의 우수작품 순회 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가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잠잠하세. 응? 예. 오랜만에 예. 어서 피서. 예. 응. 아이, 그래도 이게 딱 나. 그러니까.
1: 다녀왔어요, 언니님.
2: 다녀왔냐?
1: 네, 언니.
2: 그까 녀석은 뭘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1: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2: 좋지. 예. 참, 아가.
1: 네.
2: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1: 네, 어머님.
2: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2: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2: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4: 아이고, 달랑거.
2: 아이고, 좋네.

0: 어떻게 된 거야, 언니?
1: 뭐?
0: 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걸었잖아.
1: 박 경사님이 아무 말 안 해주디?
0: 언니 나온 거 아무도 모르던데 뭘.
1: 하여간 그 지긋지긋한 유치장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니?
0: 기가 막혀, 정말.
1: 어서 들어와.
0: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보다군요.
1: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0: 차진방?
1: 무고의 공과 협박. 그런 거지 뭐.
0: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은에 잊지 않을게요.

0: 아우, 우리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1: 멀리 안 나갈게요. 아,
0: 쉬세.
1: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2: 누가 안 기쁘대?
1: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2: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1: 차준방이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2: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1: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2: 풀어줄 거야, 그럼?
1: 혼 좀 내주고.
2: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1: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부족에 군 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 내가 부탁한 오렌지 사왔니? 안 사왔어?
2: 사왔어.
1: 자, 던져.
2: 언니.
1: 던지라니까.
2: 여자가 신게 먹고 싶으면 애기 가진 거 아니야?
1: 그래?
2: 설마 그래서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1: 아, 입맛 돈다. 어서 던져. 경찰서에 있는 동안 설렁탕 두 그릇밖에 못 먹었어. 어서 던지라니까?

0: 왜?
1: 쉬어.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와.
0: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1: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0: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1: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지색이었잖아. 틀렸어?
0: 지식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뭐든지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추억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0: 언제 떠나니? 일러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1: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2: 며칠 전에 들었어.
0: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 만나 난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하고 꽉 잡았는데 몇 년 질질 끌다 상처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 우이야, 난 혼자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종종 그리워진다. 나빴던 거는 자꾸 잊어먹고 그 사람하고 좋았던 일만 생각나. 나 팔불출이지? 하지만 혼자는 힘들잖아. 애 하나 있었으면 했어. 열심히 키울 거야. 사랑해주고. 내 인생 다 바쳤어. 안 되니?
1: 아버지가 누군데?

0: 누구야?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1: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0: 언니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 앤
1: 이 애가 뭐?
0: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 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2: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3: 이모예.
2: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3: 뱀무예.
2: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증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0: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1: 누구?
0: 손윤호 씨.

0: 어디로 갈 거니?
1: 집으로 들어갈 거야.
0: 나 때문에 불편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애 생각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물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겐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아주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2: 박선배하고 싸웠어?
3: 가방에 들어.

0: 얼굴을 이렇게 바꾸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1: 잡아요.
0: 빨리 잡아요.

0: 야, 좀 싸우지 좀 말고 살아. 엄마하고 딸 아니야. 왜 그러니?
1: 찬우야.
0: 뭐?
1: 너 아직도 날 좋아하니?
0: 약 올리지 마.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안 되는 줄은 안 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찬우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가겠다.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재질학은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2: 동서가

0: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웃음 파는 기생에 불과해요.

0: 대라 이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잘났다고 지집질이여 예? 조강지처 버리는 놈치고 잘된 놈 없어 이? 그것도 보통 조강지처냐? 중학교 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거장 나온 며느리가 신주머시듯 섬겼어 그러니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 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 때는 서슬이 짓밟았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허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느냐 그러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잡아드릴게요!
0: 애비냐? 이놈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니놈하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2: 나한테 다시 말아요, 여보. 저 잘못했다고 용서 주세요, 어머니.
0: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서 빌어요, 여보.
0: 어머니, 어머니.
2: 이놈아, 여보 빌어요.
0: 이놈 눈 좀 봐라.
2: 어머니.
0: 산에서 닭 잡으러 온 늑대 때문이라.
2: 여보, 빌어요 빨리. 어머니. 어머니 여보 빌어 빨리

0: 아니, 누룽지만 들었어요.
1: 네, 이리 놔라.
0: 네.
1: 밥그릇 이리네.
2: 됐어요.
1: 아, 물 말아 먹는 김에 누룽지 섞어 먹으면 고소할 것도 아니오.

0: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자,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2: 아유,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 때하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1: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2: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형.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모든 놈이 제발질해서 그걸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운 셈이여, 너가?
2: 많이 들어요, 송석 씨.
3: 죄송합니다, 형수님.
0: 죽일 놈은 이놈이여. 선배가 옳게 살지 않는다 싶으면 말리든지 해야지. 그냥 시치미를 뚝 짜고서는 이런...

0: 네가 집안 어른이여. 알겄냐?
1: 집안은
2: 여보.
0: 아, 할 말 있으면 여봐. 우리 식구가 언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았냐? 나부터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민주적이다. 야, 너 왜 갑자기 허파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시요?
3: 꼭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4: 아, 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몸 조심하세요.
0: 나가냐?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쳤을 것인지.

0: 동네에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수입은 작아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1: 들어가.
0: 다녀오세요.

0: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을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3: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4: 한 교수님 오늘 정말 근사했어. 나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라.
2: 야, 교수님도 많이 변했더라. 어?
4: 니들만 믿는다. 어차, 너 정말 유학 갈 거니? 시집 간다면서?
2: 재벌 아들이라며?
5: 야야, 지방 방송도 끄고 준비나 하자.
1: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하면 된다. 알았지?

0: 찬바람이 우시시 여니 백합근이 상할지 모르겠다.
1: 아, 저, 제 친정 동생이 그러는데 백합근을 잘만 보존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대요, 어머니.
0: 아니, 백합꽃이 사시상철 계속 핀단 말이요?
1: 처음 한두 달만 빼고는요, 어머님.
0: 그 꿈 같은 약이구나. 언제나 희고 깨끗한 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꽃향기에 파묻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1: 내년부터는 어머님 방에 백합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0: 효부다.
1: 어머님, 백합꽃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과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서답을 갈아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유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어머님.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이면 못 써. 그게 어디 몸이냐.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우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이다.
1: 아, 저, 어머니. 저, 꿈에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0: 멧돼지를 봤어? 아가 말해봐라. 아, 멧돼지 꿈을 꾼 것이요? 이거는 빛이 아교 갖는 꿈이요.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이거는 빛이 장군 같은 아들을 얻는 꿈이다. 아가, 한 소리 말고 몸보전 잘해야 한다. 이. 이.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놓고. 아이고 내 새끼.
1: 우리 어머니가
2: 어디 있어요?
1: 문제 있었어?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난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병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네 달 초에 예정 그래요.
1: 무야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1: 그것도 해결됐어요.
0: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1: 그래요.

0: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점을 보셨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거라고.
1: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앉았다 갔으면 좋겠는데.
2: 정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
1: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센치멘탈해요. 구식이죠 뭐.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되니까 무작정 전화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어나게.
2: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현 씨가 먼저 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1: 난 종잡을 수 없는 남자는 싫어요. 미련 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
2: 오래도록 잊어버리기 힘들 거야. 당신이란 여자.

0: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니?
1: 난 못 살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0: 차진방 풀어주면 너 또 당한다.
1: 설마 또 그러겠어?
0: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얘. 널 매장시키려던 차진방인데 속 좋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0: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회장님 사주실 거죠?
0: 이렇게 합시다. 좋죠. 같이 가시죠.
2: 저도요?

0: 미안해요.
1: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0: 말하고 싶지 않아요.
1: 여자에 관한 한 난 인내심이 부족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유를 말해.
0: 정연 언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난.
1: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0: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0: 아유, 고생한다, 다. 괜찮았다. 고생한다.
1: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 말이죠? 오늘 또 틀렸나 본데요. 들어가죠. 형님, 신문에 보니까 국악 관현악단 새로 만든다고 나왔던데 거기 시험 쳐보는 게 어때요? 형님 실력이면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2: 다 때려치고 막노동이나 할까 한다.
1: 형, 그치가.
2: 동서가. 내 나이엔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돌아나오기 힘들어.
1: 국사 선생님 보세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곧바로 사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쟁은 형님 한 사람뿐이에요. 힘내세요, 형님.
3: 살피우노.

0: 하이자인디 인내심사를 흔드느냐.
1: 누구 왔냐?
2: 누구요?
1: 아, 누구냐니께.
3: 잘 받으세요, 어머님.
1: 뭔 짓이요? 아, 누군데 느닷없이 큰절이요? 어머님은 또 뭐고? 너냐? 우리 무영이 홀린 것이 옳거니 생기기도 꼭 백녀시 같이 생겼구만.
3: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1: 죄송이고 나발이고 너 볼일 없으니까 싸게 가거라. 아, 싸게 가란 게! 아니 자가 왜 저러냐? 누구 복창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3: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1: 아, 사내가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너 그거 따지러 왔냐, 시방? 응?

0: 너 보다시피 뜯어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은 게 신설이구만 하고 썩 물러가!
1: 전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요, 어머님.
0: 무엇이요?
1: 하지만 어머님 손주만은...
0: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했냐, 시방? 아니, 무영이하고 사이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어.
1: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빨리.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요?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몇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에 눈물인가요? 지금

보고 싶은 여인아.

0: 우와, 꽃과일망이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아가 저기 좀 봐.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1: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산저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예,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예,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아, 저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가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가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나는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예,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뭐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네. 이러한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릉 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0: 네.
4: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0: 네.
4: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0: 아주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2: 맞다고 하자.
3: 그냥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 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 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4: 네,
0: 보여주실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 거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4: 보시고
5: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5: 보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5: 좋다.
1: 신토불이 나선다.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이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너무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2: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0: 캐릭터는 이 강렬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네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모의 탈을 쓰고 제가 솜으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현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모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모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모를 들려드릴 겁니다.
1: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취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0: 취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각자의 취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위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1: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 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에라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0: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요.
1: 대활년으로 어떻게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2: 좋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모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디 너의 차디 너의 차디 나의 차디 나의 우리

0: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1: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4: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3: 네.
0: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3: 아, 이 깃털이요?
0: 네.
3: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0: 네.
3: 좀 현대적인 무당,
0: 네.
3: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0: 네.
3: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0: 네.
3: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약간 무당. 네.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네.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무당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여전사.

0: 별로 그 여성 보컬로서
1: 네.
0: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기운이
0: 무서운데 네, 약간 네.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면
1: 네, 네,
0: 여기는
1: 네.
0: 정말로 뭔가 네.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1: 네.
0: 느낌이 가장
1: 알겠습니다.
0: 그런 기운을 담보받았어요.
1: 아,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1: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1: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1: 차지로 가져가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0: 네.
1: 심훈 씨가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2: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0: 그 여기 아니었어요?
2: 여기였어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방송에
0: 네.
2: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0: 네.
2: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0: 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0: 네.
1: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0: 네.
1: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0: 네.
3: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1: 네.
0: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1: 네, 감사하게도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와. 너무 잘한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1: 저희가 6년 됐어요.
0: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1: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0: 네.
1: 또 상을 받았습니다.
0: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1: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0: 네.
1: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

0: 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0: 네.
1: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아, 허세가요?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네네 허세가 좀
1: 네,
0: 있으시네요.
1: 죄송합니다.
0: 네네. 제주도 사투리고요.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보통 추자차시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0: 네.
1: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차시스가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김준수
1: 무가라는
0: 씨도
1: 핑계를 대고
0: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잘 되고 싶잖아.
0: 네.
1: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0: 네.
1: 오랫동안 하고 싶고
0: 네.
1: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1: 네,
0: 아 그래도
1: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헛새로
0: 그럼요.
1: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허세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2: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오,
2: 그렇게
1: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2: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악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게 돼요.
0: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것 같아요.
1: 네,
0: 저희
1: 이게
0: 음악의
1: 정체성이라고
0: 네,
1: 생각하시니까.
0: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0: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2: 감사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수 불기란 삼재 플랑관제고 잘 천말 이룬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더 눈에 띄게
3: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2: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1: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2: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0: 네, 소보소보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눈처럼 아름다운 무용으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위서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애리입니다. 네. 오늘 첫 무대는요, 눈꽃처럼 어여쁜 창작무용이었는데요. 눈앞에 설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네.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났죠?
2: 네.
0: 그래요. 이렇게 겨울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 준비한 무대 함께 하시면 이 매서운 추위도 아주 싹 녹을 것만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남상일 씨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 빈자리까지 저희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0: 그래야죠. 자, 이어지는 무대 우리 민요를 준비했는데요. 박일희 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그럴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신명의 바람, 변화의 바람, 새로운 국악의 변신을 꿈꾸는 최민지가 변하는 군밤 다령이오.

0: 네, 여러분 지금 계절이 겨울 맞죠? 네, 겨울이라는 걸 잊어버릴 만큼 아주 봄처럼 화사한 무대였습니다. 마음에 꽃이 핀 것 같은데요.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까지 만나봤죠?
1: 네, 그런데 우리 민요가라 흘러나올 때마다 네. 하리하리 헐쏘 하면서 함께 받는 소리도 받아주시고 또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우리 관객분들을 보니까요. 네. 역시 우리에게는 우리 선율과 장단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있구나 싶더라고요.
0: 네, 참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국악이 아주 빼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 한마당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인과 명창 또 명물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국악 신동이 이곳을 찾아줬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선일초등학교 2학년 판소리하는 박정우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나의 소리 들으시고 2014년 새해는 운수대통하소서.
1: 와, 어쩌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도 좋은데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요. 목청이 남다르죠?
0: 네.
1: 그리고 잘생기고 우리 딸이랑 어떻게 좀 소개를 시켜줄까 보다. 어떻게 소리는 시작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2: 형 누나가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어요.
0: 그래요. 박정우 군의 이제 본격적인 소리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이쯤에서 욕심이 납니다. 우리 박예리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1: 저요? 어머, 이를 어째? 그러면 대목만큼은 제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0: 아우, 네.
1: 우리 잘생긴 정우 군을 보니까 춘향이의 마음을 빼앗아간 이몽룡과 참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은 분들과 사랑가를 불러봤는데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연하남과 사랑가는 네, 오늘 아니면 못 불러볼 것 같아서 네. 어때요? 괜찮아요?
2: 네.
1: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3: 그렇지.
1: 하루 난 사랑가로 논일 적에
2: 예, 춘향아,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지요.
2: 1년이면 몇 밤이고?
1: 365밤이지요.
2: 내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기다린 낮은 그다지도 길더니 너와 함께 있는 밤은 이다지도 짧단 말이냐.
1: 아이 참, 도련님도 오늘같이 좋은 날 뭐가 그리 걱정이란 말씀이시오.
2: 오,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없고도 놀까?
1: 네.

그때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그렇지. 사랑가로 업고 오는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박정욱은 이렇게 재주가 워낙 많아서 꿈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1: 개그맨도 되고 싶고 야구선수도 되고 싶은데 우선 개그를 엄청 잘하는 훌륭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오늘 국악한 마당에서는 소리면 소리, 또 타악이면 타악까지 정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박정욱은 만나봤는데요. 오늘 그럼 끝으로 수군가 중에서 한 대목 청하면서 박정욱군과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1: 그때요 호랭이가 생업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아니 없지 슬쩍.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지.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하는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하필 호랭이 앞발 대딘데 엎어졌다가 호랭이가 산으로 올라가려고 발을 턱 디딘게 발에 걸려 장기 궁창 날아빠졌듯이 발랑 날아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로 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늘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1: 아멘.
0: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집어먹기를 작정하니 자라 겨우 이뿐이만 돼요. 자 우리 통성명인 합시다.
1: 아멘.
0: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킨 생원님시다. 넌 은명생이 무엇인고?
1: 아멘.
0: 자라가 검치에 바른 대로 말했겄다. 예, 나는 자라 새끼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번

0: 무엇이냐?
1: 어?
0: 나 촉감이요.
1: 아, 그렇지.

0: 네, 지금도 무대를 이렇게나 사로잡는데 미래가 더더더 기대가 되는 어린이 명창이었습니다. 박정우 군과 함께 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네. 만큼 소리가 아주 야무지죠?
1: 네. 네. 아니,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소리도 야무지고 아주 구성지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박정우 군을 더욱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어서 연속 창극 또 흥보전을 열어봐야죠. 이제 새해도 됐는데 우리 흥보네 식구들한테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박예리 씨께서 전해주시죠.
1: 네. 굶고 있는 저 자식 살리겠다고 형 돌보네를 찾아간 흥보는 5뉴월 개 패듯이 패는 돌부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철뚝 불쌍 고도 저량억에 집으로

정보 작은 새님. 재영에게 매를 맞고 건너올지 그때의 홍보 마누라는 보는 아이 달래면서

0: 기다린다. 아이고 짠한 거.
1: 아이고 영감 모자 못 오셨소. 아니 그런데 어찌 허리를 그렇게 비비 꼬요?
0: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까딱하면 나 죽겠네. 아이고. 이모 마누라, 그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뜨게 반겨오시면서 닭 잡고 술밥 고기를 많이 차려다 주면서 날 들어 양껏 먹으라 하더구려. 그 음식을 본 게 집안 처자식 생각에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는가, 아니 먹고 있은 게 아따 우리 형수 그냥 처자식 줄 음식은 따로 준비해놨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더구려. 그래서 내가 그냥 양껏 먹고 난 게 우리 형님 형수 공론하고 아 돈과 쌀을 많이 주시기 가지고 오다가 아 요 강정 모퉁이 있지 않는가 거기를 막 돌아선 적 어떤 그냥 무지한 도둑놈들이 나타나더니만 내 이놈은 뭐야 목숨이 죽었냐 쌀이 죽었냐 썩 꺼지지 못해 하더만 그냥 대번에 밤에서 죽었나 되그려. 아니

이것이 모두 거짓말이네. 그런데도 내가 아이고 참.

0: 어째 때렸는가? 차라리 내가 죽어 일거리 좀 번 망불라니.
1: 아이고 말이야.

죽지 마소. 죽지 마라. 마누라. 마누라.

0: 여성문안이오. 이대에 동양 왔소.
1: 아이고,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고 서발 창대를 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다음에 오시면 내 많이 시주하오리다.
0: 탱문전을 들어선 적 울음소리가 낭자하오니 무슨 연유로 오시나이까?
1: 식구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작정 오고 우는 길이오.
0: 가끔은 말씀이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법이오. 소승의 말을 믿고 따라오실 테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오이다.
1: 예? 집터를요? 아니 요즘 서울에서는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디. 아이고 언감생심. 제가 집이라니요. 그러죠? 예, 제 언감생심. 내가 내를 나를 알아야지라. 그런디 내 집을 갖는다. 아이고 그런데 그냥 내 집 갖는다는 게 기분이 좋소. 그래요. 그럼 대사님 어서 가십시다.

0: 무림 소조에게 들어온 곳에 집터를 잡으시면 자손이 장성하여
1: 아제
0: 삼대진사 오호대 급제가 딸 것이니 그리 알고 명심하오.
1: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내가 지금 꿈을 꿨나?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아니 그런데 어디서 그 대사님이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여러분 아요? 어디서 많이 봤지라 해? 봤어 해? 아이고 이거 도대체 여보 마누라 마누라!
2: 아, 예.
1: 이리 좀 오셔. 어떤 대사가 우리 집이 가긍하다고 하면서 아 집터 하나를 잡아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단 말이오.
2: 아이고 그 대사가 사람이 아니라 도승인갑소?
1: 맞네 도승이 맞네 맞아. 그런데 아 그 우리 그 새 집을 어떻게 짓는데 뭘 가지고 새 집을
2: 아이고,
1: 줘?
2: 아이고 우리가 새 집을 지을 순 없고 우리 음악을 뜯어다가 새 집처럼 한번 지어봅시다.
1: 그럴까? 아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나씩 모아주시오. 우리 집 짓게
2: 좀 도와주세요.
1: 네? 도와주시오. 그래.
2: 얘들아
1: 얘들아
2: 아, 예. 예.

0: 새집 짓자 새집 짓자
1: 새집?
0: 그러고 말이야 우리가 집을 짓면서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집을 짓으면 어떻겠느냐?
1: 아 좋지요.
2: 좋아요.
0: 그러면 이 애비가 앞소리를 출 텐데 너희들은 뒷소리를 바꿔라.
3: 예. 예.

0: 지어졌네요.
1: 다 지어졌어. 겁나게 잘 지어졌어. 괜찮지라. 아이고 최고. 아이고 안다. 오메 이렇게 새 집을 짓고는 게 기분이 너무 좋네. 여보 마누라. 예. 여보 마누라. 새 집을 지었은 게 아이고 우리 이제 좋은 기운이 그냥 팍팍 들어올 것이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됐네. 아주 좋은 일만 가득 넘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로 얼씨구 좋다.
0: 얼씨구.

0: 네, 오늘 연속 창극 흥보전 시간에는 흥보네가 새 집터에 집도 지었죠. 그리고 또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박예리 씨가 민요까지 불러주었으니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시간이 더 금세 가버린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어서 그랬나요?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0: 네, 새해에도 이렇게 우리 음악과 함께 한다면 스트레스 없어지죠? 또 웃음도 많아지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악 한마당은요. 풍성하고 넉넉하게 신명나고 재미난 우리 소리 올해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 주실 거죠?
0: 네. 자, 오늘 특별히 또 박예리 씨와 함께 우리 민요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리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박예리 씨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남상일 씨의 빈자리 제가 꽉꽉 채워드리느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리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옛부터 새해가 되면 액은 막아내고 복을 피는 소리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1년 12달 액을 막아내는 내용이 담긴 액맥이 타령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가사도 참 쉽습니다. 옛날에는 풍물패들이 지신밟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올 한해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려면 힘찬 목소리로 함께 하시면 좋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루 애기야 시작!
2: 허루 애기야
1: 정말 잘하시네요. 이번에 올라갈게요.

드는 액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여기가 매력 포인트거든요.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시작.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그 다음에 다시 후렴으로 가는 거예요. 허

정말 잘하시네요. 국악 한마당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디션 보고 들어오시나 봐요. 네, 아마 옛부터 전해지고 전해진 우리 소리라서 금세 익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 마지막 민요는요, 액맥이 타령 함께 부르면서 액은 저 멀리 쫓아내고 복을 빌어서 힘찬 희망 가득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액맥이 타령 모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3: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렇지
6: 밀당했어.
5: 헌 우천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놀이 가잖아.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의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해코치로.

0: 아이가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2: 하나 둘!
1: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분.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도레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도레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 때?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0: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미뉴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뉴트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1: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0: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0: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두미녀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 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헤이오오 에헤.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걸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자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사진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태성.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네.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목록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빠는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한데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0: 두 분 같이 좋습니다. 따님 분이

0: 저요? 어.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2: 19살 유수연이라고. 와우야.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3: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응원 많이 주세요.
6: 세기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5: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5: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들은 신이 대답하기를.

0: 끝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거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2: 좋아요. 다시
3: 어쩔시구
4: 옹해야
2: 저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나도
3: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0: 씨,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1: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2: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반갑습니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0: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1: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4: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6: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소리와 남도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3: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러지 밀당 했어요 아. 헐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네, 안녕하십니까. 2024 국악 관현악 축제에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윤입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자리하신 국악 관현악 축제는 전통음악 예술인들이 화합하는 무대로서 2019년부터 해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진 연주자로 구성된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관현악 축제라는 취지를 가지고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국악 관현악단 결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코라이즈니 축제를 이끌어 갑니다. 또한 오늘 공연에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이신 원영석 지휘자님과 코라이즈니 지휘자이신 조다은 지휘자님, 국악 관현악단 결의 지휘자이신 이호성 지휘자님께서 멋진 지휘를 통해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코라이즌과 이수은 교수님이 만들어갈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여정 함께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3: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전문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먹거나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불빛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3: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야타르 그 중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야타르 좀 국보로 됐는데.

재래종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들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용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턱이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3: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0: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맛이죠?
2: 칼맛이죠?
3: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덥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아, 왜?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4: 야! 끝!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서른아!
3: Let's go!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3: 커피한잔 먹고 가시죠. 한번 봐봐.
1: 제가 안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4: 고맙다. 으아!
0: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0: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아, 이거 잘 되겠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4: 그러나 안쪽으로 돼, 안쪽으로.
1: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5: 예?
1: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B.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없지 않으신데요.
4: 아침에 저 완숲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쌓이더라.
1: 아, 예.
4: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1: 아닙니다, 아버지.
4: 뭐?
1: 아닙니다, 아버지.
4: 와, 내가 풀이잖아, 이게.
1: 어떤 거야?
4: 이 덜이 있잖아, 이게 봐, 이게. 이게 그러니까 완숲이 덜 된 거야.
1: 예.
4: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1: 예.
4: 예? 여기가 좀 푸르게 덜 익었잖아.
1: 예.
4: 어?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떠야지.
1: 예.
4: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1: 네, 알겠습니다.
4: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1: 사실 누가 딴지 뭐 CCTV를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해서.
4: 이게 우리 계절

0: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땄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1: 아닙니다, 아버지.
0: 어?
1: 아닙니다.
2: 어? 괜찮을까요?
0: 야, 밟지 말고 그. 어, 능굴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1: 사자밟으라 생각하네. 어? 사자밟으면 안 돼.
0: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네. 들고 이렇게.
1: 네?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0: 왜 밟아?
1: 꽃 다 상합니다, 아버지 그.
0: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1: 에이, 꽃 다 상했네 이거. 아, 오, 참외 밟으셨네.
0: 썩은 거야, 그 따박.
1: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짜.
0: 내 죽겠네. 야, 빨리 해. 맞기 전에.
1: 네, 알겠습니다.
0: 못 하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1: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2: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1: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2: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3: 저기 바쁘신가 봐요.
1: 네, 좀 많이 바쁩니다. 택배가 지금 많이 밀렸어요.
2: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리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 이제 얘들 계절 걸르지 않듯이 참외 먹고 있네. 일하라고.
2: 감사합니다.
0: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0: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1: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2: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3: 자, 렛츠고!
2: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3: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4: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3: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2: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3: 아니다.
5: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나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6: 바람도 돌리세요.
3: 이다이 끝. 끝.
5: 내가 내리는 거 니듬을 타, 니듬을. 내려맞겠지.
2: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이제 4대 경보입니다.
6: 네.
5: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뭐 힘을 못 쓰겠네.
2: 드디어 180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5: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3: 아버지, 제가 이거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립니까? 어? 오늘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5: 아, 지금 현재까지는 4만 8천 원이
3: 정품이요?
5: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3: 한 5만 원 넘겠네요.
2: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5: 교민아.
3: 예.
5: 빨리 나온다. 약해한다.
3: 지금 채요?
5: 어.
3: 보자, 여기 있네.
5: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3: 예, 걱정 마세요.
5: 조심해 드시래.
2: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3: 드릴까요?
5: 어, 차라야.
3: 예. 아, 좋다.
2: 아이쿠,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3: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2: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왜?
2: 불편해 못 쓰겠어. 딴 걸로 좀 쓰나 봐요. 딴 걸로 주세요.

0: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본래
1: 왜 저랬는지 모르겠네.
0: 아니 아버지 본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2: 아 또 사고 쳤어.
0: 아 왜 어? 왜 배가 아파서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2: 야 이거 가서 이 불 안 먹지.
1: 아우 참.
0: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2: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생긴 줄 알아?
0: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2: 아 이거
0: 보시아
2: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0: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2: 이런 식으로 야,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어,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 가지고 어, 안 부딪히도록. 내가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어?
0: 20년씩 쓰는 사람이 어쩔 거 아니야 이런
2: 거.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어?
3: 이거 방법이 없어요?
2: 에?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알락해도 단용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부서뜨려 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서 울림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기다.
0: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아버지 이거?
2: 그래 한번 해봐.
0: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4: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0: 시작하겠습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2: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1: 이렇게 하면 손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0: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치는데.
2: 얼추 그 맞을 거 다 하는데.
4: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2: 약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4: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2: 소리가 터진 것 같은데.
4: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2: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여. 어? 이거 봐라 이거 약이 다 나왔잖아 여기 야. 빨리 와 빨리.
0: 이게 왜 열려 있었나?
2: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 봐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 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얼른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 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치고 있으면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0: 죄송합니다

0: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용하고 왔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버렸습니다 지금.
2: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라.
3: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2: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신 거죠.
1: 약 칠 때 장화 신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 아, 배운 적이 없어요?
1: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4: 기가 찼네 기가 찼네.
1: 장인 어른이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아이 깨졌네. 아이고 제만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1: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그거 정품이던데. 그거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거.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을 거예요. 고생했는데.
4: 아 그래 빨리 갈아 고생했다.
1: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다 베렸는데.
4: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아이고.
0: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6: 응.
1: 아만카.
6: 아 엄마. 엄마.
1: 안 보고 싶었어?
7: 오늘 애들 스파게티 먹자 하는데 먹을래?
1: 어, 내가 먹을게. 아.
0: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 자. 아, 오늘.
7: 집에 거.
1: 집에 거. 진이야. 집에 거.
6: 손은 안 놓고. 양은 양극이 안 보여라.
1: 자,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1: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7: 맛있나?
0: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1: 너 참외 잘 받는다.
0: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6: 언니 참외요. 왕성했어.
7: 먹어봐.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6: 아빠 그 진짜 할아버지.
1: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6: 맛있네.
1: 아빠가 다 지은 거야.
6: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1: 아빠 최고.
6: 아빠 최고.
1: 고마워.

0: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요?
1: 네,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벌이 수종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종 우리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물이 옆에 좀 묻어 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러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이거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아니, 조금 흘렸습니다.
3: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드는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 생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0: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0: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1: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 씨, 오,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말할 뻔했다.
3: 참외 밟았어요?
1: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밟진 않았고, 와,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4: 이게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1: 아이 참.
4: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1: 아 이거 조그만 거였어 별.
4: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1: 아니 아니 열렸어요. 이사한테 오지 마세요 아버지.
0: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4: 아, 안 열리고 했잖아 여기. 어? 요, 저 안 열렸네. 빨리 열어.
0: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1: 수동으로 바꿨고.
4: 야, 이게 배드잖아. 이걸 캐야지. 이것도 안 캐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열이 나야 애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 나는 거 봐라. 어? 내만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1: 참외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4: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3: 참외는 열대 식물이에요?
1: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
4: 변명하지 마. 네.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에이. 10시까지 해래.
1: 아버지 10시 안 돼.
4: 야, 씨.
1: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4: 빨리.
1: 예.
0: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1: Let's go, let's go. Let's go. 댄싱 고 제프리. 에이 덕이. 예. 사장님 앵그리.
5: 사장님 앵그리.
1: 예.
0: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 씨 세상입니다.
1: 피리 씨.
6: 피리.
1: 오케이, 렛츠 고. 피리. 밥 먹자. 아버지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시죠.
4: 그럼
1: 뭐 드시려니까 라면 끓여 드시려니까.
4: 난 라면 제일 싫다.
1: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0: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1: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나 먹습니까? 아버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4: 잘 됐나?
1: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4: 이 무슨 맛을 먹냐?
1: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응?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4: 이런 수도 식품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1: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4: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1: 잘 먹겠습니다.
4: 좀 느려. 조금 느리겠지?
1: 맞아.
4: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1: 갖고 올까요?
4: 지금 해가 안 돼.
1: 금방 됩니다, 아버지.
4: 그냥 먹자, 그냥.
1: 금방 갖고 올게요. 네.
4: 그냥 먹자, 가라.
1: 에이, 있어야 된다. 세 개면 되겠지.
0: 좀 툴툴거리지만 교민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1: 계란 3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보자.
4: 그래, 미리 진작해야 돼. 지금이어가지고 이게.
1: 그럼 덜 작고 맛있습니다.
4: 벌써

0: 라면 다 퍼졌잖아. 이건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1: 어? 계란 썩었다. 어? 라면 못 먹는다 가만. 네? 아, 계란 썩었어요.
0: 아니. 아! 한 개. 아유 이런 게 다 있네.
1: 계란이 선질만데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0: 이건 안 들어갔잖아.
1: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0: 자, 무 보자.
1: 그럼. 아니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0: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1: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2: 아 드셔도 될까요?
1: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시간도 없는데.
0: 큰일 났다.
1: 아버지
0: 제가 그래 그 라면
1: 아버지가
0: 사더라.
1: 아버지 좋아하는 밥으로 사주세요.
0: 아니 밥으로 가자. 밥으로 가야 돼.
1: 아 한 잔 하겠네.
0: 빨리 먹고 오자. 네. 네 빨리 가져가세요.
2: 애써 끓인 라면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식당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1: 네. 아무 때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0: 미안하대 사위야. 미안하다. 그저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네 몸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을게요, 아버지.
0: 사위가 이래 참 뭘 들른대도 참 어른 생기는 걸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뭐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위 얻었습니다.
1: 아버지가
0: 고맙게 생각합니다.
1: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3: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1: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네. 계란 주죠.
4: 거기 계란? 여기야. 네. 네. 다리 돌았다.
1: 감사합니다. 아씨.
0: 제가 또 대문에 있다가.
1: 그래. 아, 계란 이번엔 좋네요.
2: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1: 계란 맛이 어떻습니까?
0: 아, 좋네. 나는 거는 좀 낫지.
1: 잠깐만. 아,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0: 천천히 물어,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오니까. 아,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2: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5: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6: 아빠 누구 먼저 주세요?
1: 시현이. 시현이 들겠어 무거워서.
6: 나 먼저.
1: 차원이도 해줘. 기다려봐. 아버지 차원이 더 무거운 거. 가자.
2: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6: 오늘 이거 미는 거야, 아이가? 오늘 미는 거야, 나 오늘 미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7: 이거는 내가 혼자 볼 거야.
2: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0: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 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농장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1: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주문하셨습니까?
2: 예. 네.
1: 잠깐만요.
2: 아까 시킨 대짜.
1: 대짜, 예. 여기 나왔습니다. 선발입니다.
2: 네.
1: 네.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2: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다 먹죠. 정말 맛있어요.
3: 단골이신 거?
2: 네, 단골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
1: 안녕하세요.
4: 주문한 거.
1: 아, 밀키트하고.
4: 네.
1: 아, 예, 잠시만요.
0: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처음 하면 눈만 붙여요.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자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일어나. 자, 아침 차죠.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퀴트 체조, 퀴트 체조. 자, 여러분 10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일단 아무것도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군대 나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많이 받았다.
2: 병기 형님.
1: 야, 하나, 둘, 셋.
2: 하나.
1: 야, 얼마나 할까
2: 잘
1: 모르겠네. 오늘도
2: 일주일
1: 갑니다. 박수.
2: 오케이.
3: 파이팅.
2: 오케이, 렛츠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

0: 합니다.
1: 쉽게 우리처럼 너희처럼 반대로 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네.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2: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 잘라요.
2: 아, 그러면 안 돼.
1: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2: 고 있는 거 아이가 믿고.
1: 아, 고맙어요.
2: 괜찮아?
1: 예, 예. 왜 이게...
2: 아, 왜 이래?
1: 잠깐만요.
2: 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지?
1: 한 번씩 그러더만요.
2: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3: 사이 잘못은 아니에요?
2: 네?
1: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 잘못이었어.
3: 아, 그래요?
1: 네, 지금. 오케이, 됐어.
0: 이때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2: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4: 나는 너밖에 모르고
5: 모르고
4: 너는 너밖에 모르고
5: 모르고
4: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평행선
5: 평행선
4: 여교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평행선
5: 여교선 여교선
4: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5: 우리 시간 다 내가
4: 끝없는 평행선
5: 택배 시간
4: 놓고 있네
5: 어떡할 거야
1: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3: 아 진짜요? 돈 주고?
1: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성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3: 그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6: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3: 그래도 엄청 잘할 수 있는 있으시던데요?
6: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0: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1: 아버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봤던 땅입니다.
2: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기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7: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 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1: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2: 일단 이 땅값만 싸면은
1: 네.
2: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래 난 생각한다.
7: 야 이게 뭐가 좋아? 한번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 이제 뚱이 있잖아. 저도 이제 그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격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2: 물은 이제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1: 넣을
2: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7: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려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1: 아, 지금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7: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0: 그러면 내가 사볼까? 예. 아, 글쎄요. 돈 벌어왔고요. 내가 사야겠다.
1: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2: 참외도 담글게요. 어, 물찬 참외는 언제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1: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넣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2: 훈우 안 추워?
3: 우와, 물고기 잡았다.
2: 우와, 물고기 잡았대. 우와, 물이 보러 가자.
3: 보자.
2: 우와.
3: 몇 마리나 되겠나?
4: 야.
0: 송사리네, 송사리.
2: 송사리 뭐예요?
5: 우와, 다 헬기 잡았다.
2: 어? 오, 움직인다.
3: 바닥.
2: 다슬기 없는데요, 아버지?
0: 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 안.
2: 어디요? 저 안쪽은 옷 다 베렸네요, 엄마. 이 기쁜 데로 가라, 뭐 합니까?
3: 자, 기쁜 데로 내가 봐라. 기쁜데.
2: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버지, 아, 이거 빠져요.
3: 깊이 가면 좋겠어.
2: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를 던져도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6: 여기.
2: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6: 여기, 추워.
0: 와, 수박이 왔습니다.
1: 수박이다. 역시 여름엔 화채만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6: 다시 먹어봐.
2: 아이다, 여기 좀 부을까요?
0: 힘이 맞는 거 같아.
2: 이거 끝났고.
0: 자, 사랑해.
6: 물치 치죠.
0: 어이구.
2: 아버지, 수박 먹는다 하실까요?
3: 아, 한 우물만 봐야 되지. 어?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부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6: 예쁜다. 나 참외 좋아.
1: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버팀목입니다.
7: 최고의 맹인이 될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2: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꼭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0: 고맙다. 야! 우리 사이 최고!
2: 아버지 최고!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 왔는데요.
2: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 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2: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
1: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3: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드리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초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 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4: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 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 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5: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해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

0: 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전자젤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타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2: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타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1: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4: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때둘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조형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연극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뭐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동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사위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2: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음이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2: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0: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2: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3: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 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3: 네,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4: 맞습니다.
3: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시라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4: 그렇죠.
3: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4: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3: 네.
4: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4: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연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지휘자 하면,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다니고,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그 영상을
4: 맞아요.
3: 먼저 보고,
4: 보셨군요.
3: 썸네일이 누가 진이일까? 그
4: 맞아요.
3: 영상도 보고,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4: 의도한 건 아닌데,
3: 네.
4: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3: 네.
4: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지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3: 아니, 캉캉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
4: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3: 율동적.
4: 맞아, 율동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 짓고 손 잡고 왼쪽 두 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3: 갑돌이와 갑순이.
4: 네. 네. 네.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좀 잘 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 하니까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네.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춤을 춘 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네,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춤이 된 거네요.
4: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3: 네.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 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 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예.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예.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예.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4: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3: 그래요?
4: 예,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3: 국악에서요?
4: 네. 예, 예.
3: 아 여태까지는 국악 지휘는 안 해보셨죠?
4: 그렇죠.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 빨리 섭외해라.
3: 네.
4: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3: 객원 지휘자로.
4: 객원. 작년에 이제 윈터 콘서트라고 네. 12월 말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물이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3: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맞습니다.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4: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3: 네. 예.
4: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3: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4: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3: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예.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4: 그렇죠.
3: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예. 있지 않을까
4: 맞아요.
3: 싶어요.
4: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3: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4: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3: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4: 예.
3: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4: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네.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4: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 이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3: 합창 동아리. 네, 노래도 합창.

0: 하시나 보네요.
1: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네.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네.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0: 아, 음악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1: 네,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0: 교양 수업이 아니라 음대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1: 네, 전공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0: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1: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1: 피아노 쳤었죠.
0: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죠. 배우셨었군요.
1: 예,
0: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리듬과
1: 그렇죠.
0: 이런 악기의 화성과.
1: 예, 논리도 있고.
0: 네. 예. 공대 출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예.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1: 맞아요.
0: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1: 그렇죠.
0: 공부를 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0: 네.
1: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0: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1: 아, 네, 네.
0: 엄마로서 서울 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1: 네.
0: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1: 그게 갑자기 뭐 청춘 병력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 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숨겨놓으시고 예예예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0: 누워 계셨어요?
1: 네.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0: 와,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1: 대학교 때. 네.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0: 네.
1: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0: 와.
1: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1: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예.
0: 지휘하실 때 많이 또 와주시고.
1: 네, 와주시고.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1: 예.
0: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1: 그쵸, 예.
0: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1: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지금까지 한 번도?
1: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0: 네.
1: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0: 네.
1: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0: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1: 예,
0: 그런 생각에 왜 안 되겠습니까?
1: 예, 그런 예.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1: 아,
0: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1: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0: 네.
1: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0: 아, 굉장히

0: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1: 예.
0: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1: 예.
0: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1: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0: 네.
1: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예,
0: 네.
1: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0: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예,
0: 네네.
1: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0: 그렇군요.
1: 예.
0: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겸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죠.
0: 어떠세요?
1: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직관적이고.
1: 예,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0: 네.
1: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0: 네.
1: 아,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0: 네.
1: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나 봐요. 또 현재, 아우, 맡고 계신 게참 많으시네요.
1: 너무너무. 예. 살살살살 맡고 있는 게좀 많습니다.
0: 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1: 예, 그렇죠.
0: 공연이잖아요.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이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1: 그렇죠. 많은
0: 유명해진
1: 분들이
0: 게
1: 사랑해
0: 아닌가
1: 주시고, 예,
0: 싶고,
1: 그렇죠.
0: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1: 그렇죠.
0: 음악들을 연주하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1: 맞습니다.
0: 예.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드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예.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는 생각을 못 했고,
0: 네.
1: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0: 네.
1: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좀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0: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관람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0: 네.
1: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0: 네.
1: 파이프 같은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예. 요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0: 연주를 할
1: 연주를 할
0: 때,
1: 때. 예.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 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요런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0: 그러니까.
1: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0: 박수
1: 것
0: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1: 같아요. 맞아요.
0: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것 같고.
1: 왠지 저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오히려?
1: 예,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0: 오,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하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이유일까요?
1: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0: 또 오페라도 다수
1: 그렇죠.
0: 작곡을
1: 예,
0: 했죠.
1: 그렇죠. 예.
0: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1: 타노이조도
0: 타노이죠.
1: 있고,
0: 예.
1: 트리스탄과 이졸데. 예.
0: 네.
1: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일단은 연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국악단하고 10월 14일 날,
0: 네.
1: 예,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예,
0: 연정국악원에서.
1: 그 이제 그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0: 네.
1: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0: 그런 곡이 있어요?
1: 많죠. 그러니까
0: 어떤
1: 예를 들어
0: 곡이 있을까요?
1: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0: 폴카.
1: 있어요. 뭐 어떻게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0: 네.
1: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국악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예,
0: 올해도.
1: 올해도 같이 합니다. 예.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0: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1: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저뭐 제가 제 자랑 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너무 훌륭합니다.
1: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더 하고, 내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1: 그렇죠.
0: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엔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서울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헐. 아.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센터.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CD와 다행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는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들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까르마 노래.
3: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 또 뭐 그냥 팝적인 면 약간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이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대팔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자
3: 밀당했어.
2: 헐 우천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라라라라라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0: 그러지.
3: 밀당 있어.
2: 헐. 우와 저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일곱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텐마루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수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무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만화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소리가.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죽으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할아버님께서는 옛날 거를 이제 복원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송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다
3: 밀당했어.
2: 헐 우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도 우리 임금님이 맛있는 한상을 위해 어디론가 떠나셨다는데 여기는 산 아니오? 강화도 만이산에는 뭘 드시러 행차하셨을까?
1: 아, 우차. 아, 풍경이 아주 아주 좋구나. 우차.
2: 임금님 안녕하세요.
1: 오, 어서 오시게.
2: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1: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2: 요즘 더워가지고 계속 짜증내시고 하셨어요.
1: 에이 내가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내가 좀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지쳐서 그렇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세. 어? 내가 얼마나 인자한데.
2: 저희 증거가 다 있는데.
1: 응? 증거가 어디 있어? 뭐라 그랬습니다. 시간 좀 맞춰서 좀 말이야. 레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자네를 능지초참할 것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그 증거 내밀고 그러는 것 안 좋은 거야 그거.
2: 오늘은 여기 산에는 무슨 일로 오실래요?
1: 어, 아직 조금 덥기는 하지만 말이야 여기 산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어, 이렇게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걸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힐링되는 것 같고.
2: 근데 뭐 금강산도 구경이라는데 오늘은 저기 산부터 보였으니까 후식경이잖아요.
1: 경후식이 되겠네. 경후식. 경후식이니까 더 배를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여기 그 많이 다녀오면 말이야 꼭 들려야 하는 집이 있어요. 메뉴는 가서 알려주겠네. 어? 따라오래. 가자.
0: 강화도는 식후경 아니 경후식이라신다. 과연 오늘은 뭘 드실까?

0: 산에 왔는데 왜 갈치?
1: 뭐 의아한가? 근데 이 집 갈치는 말이야, 어? 아주 특별한 갈치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네.
0: 갈치가 갈치 아니야?
1: 갈치가 갈치지. 근데 이 집 갈치는 뼈가 없는 갈치라네.
0: 순살 치킨을 들어봤어요. 순살 갈치는.
1: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니, 궁금한가? 궁금하면 빨리 시켜보지 뭐.
2: 사장님.
3: 네.
1: 예.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예. 여기 갈치가 아주 유명하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3: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투커 낸 거 어떻게 아셨어요?
1: 아, 투커까지 있어요?
3: 네.
1: 국가의 허가를 받았구나. 아, 참으로 신기하다.
3: 네.
1: 아, 자, 그래가지고요. 갈치구이라.
3: 네.
1: 그 특허 받은 뼈 없는 갈치구이.
3: 네.
1: 그리고 갈치 조림을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3: 아, 예.
1: 예, 갈치 조림. 그렇게 주시죠.
3: 근데 혼자 오셨어요?
1: 네, 혼자.
3: 양이 많을 텐데.
1: 아. 양 많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다 드실 수 있어요.
1: 예, 뭐 저 사람 신경 쓰여서.
3: 네.
1: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아,
1: 예. 답변 드립니다.
3: 네.
1: 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나?
0: 야속하네요.
1: 야속하기는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게. 뭐 하는 짓이 이뻐야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뭐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어서 말이야.
0: 아이, 참 좋아.
1: 나도 좋아하네. 뭐, 봐서 먹다가 뭐 한 입 남으면 주든가.
4: 깊은 바닷속 은빛으로 빛나던 갈치가 밀가루 옷을 입는구나. 기름 잘 두른 팬에 나랑 놀라앉아 보면 아이고 만나겠다. 이제 노릇노릇한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색깔부터 고소함이 좌르르 군침이 철로 나오네. 이것은 무엇이냐? 와, 이것이 특허받은

0: 잘 갈치 열시다. 예쁘게 모아진 갈치 살들의 고소함이 가득하구나. 갈치에 가시를 다 바르셨다니 그거 참 맛이 궁금하도다. 오늘의 갈치 한상 대령이요.
1: 이야, 아이고, 이야, 이거 아주 그냥,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딱이네. 이야, 이게 자린고비가 굴비를 매달아놓고 냄새만 맡고 밥 먹은 거 이해가 가는데 이거?
2: 어?
1: 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무언가구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2: 냄새만 맡으시라.
1: 어? 냄새만 맡으라고? 아, 이 사람이. 이 비리그 사람 이제 봤더니 아주 못된, 몹쓸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냄새만 맡나? 응? 맛을 봐야지. 내가 이거 맛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겠네. 어? 자, 이 뼈를 발라서. 이 갈치 뼈 바르는 거 어려운 거 알지? 내가 그래서 아주 한 수 알려주겠네. 어,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네. 이것은 첫 번째 레슨. 양쪽. 기느러미 떼기. 자, 이렇게 떼고. 응?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젓가락 가로지르기 신공.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세 번째 레슨. 맛있는 거 혼자 먹기. 노릇노릇. 야. 기름기도 많지 않고 어쩜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졌지? 응? 어떤 거야? 나의 갈치 뼈 바르기 성공. 응? 너 오늘 레슨이 되었나?
3: 윤호윤호님 밈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1: 내가 요즘 그 밈 공부 많이 한다니까.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거 몰라? 아야 먹었구나. 양은 사이죠? 아이고, 벌써 하나 뚝딱이네. 응? 아유, 이거 고구마 있으면 얼마나 불어올라나? 자, 이렇게 하면 쏙, 쏭. 잠깐만. 얄미운 사람. 아, 또 옛날 노래 한다 또 놀리. 갈치만 남겨놓고. 어우 부드러워. 어우 부드러워. 자, 밥에다 올려서. 자, 예쁘게. 과일이 먹겠노라. 잠깐만.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으로 오라. 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뭐하나? 빨리. 응? 포박하라니까. 포박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네. 응? 아이고. 오, 잠깐만. 알 죽였어. 아, 너무 정말스럽게 웃었나? 참으로 맛있구나. 도대체 어디서 잡아온 갈치기를 이렇게 과인의 입맛을 만족스럽게 하는가? 아, 얘는 갈치 갈비 먹고 있습니다.
2: 고등어 갈비는 고갈비인데
1: 갈갈비네. 갈갈비야. 버릴 게 없어요.
2: 한 마리 드시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1: 아, 진짜? 내가 사실은 어디 가서 갈치 먹으면 애들 뼈 발라주고 애들 뼈 발라주느라고

0: 한점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따마른 갈비 나와도 나는 닭뼈만 듣고 나는 조림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이렇게 혼자 다 먹는 게 처음이라니. 나 불쌍하지 않은가, 이 PD? 어?
1: 초등학교 때부터 밥상에서 엄마가 생선을 놓고 가시면 아버지 드시게 내가 발라왔었어. 야, 우리 호흡뼈 잘 바르는구나.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발랐는데 아버지는 발라놓으면 그냥 드시기만 하시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생선이 나오면 내가 다 뼈를 발라서 그냥 사람들하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궁금하도다. 아, 자네는 볼일이 다 끝났네. 순살이라. 응? 아니, 이게 어떻게... 잠깐만, 이거 보세요. 이게 순살입니다.
2: 그거 참 신기하다. 순살 치킨도 아니고 순살 갈치라니.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나?
1: 이거 믿음이 가네. 가시가 완전히 제거된 갈치의 한쪽 면인 거네. 이걸 딱 이렇게 말아놨네.
2: 그거 참 맛있겠다.
1: 갈치 한쪽 면을 한 입에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하나 없어. 단사시도 없어. 우와. 아, 이거 어떻게 써야지? 여러분, 갈치 한 마리를 두 입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지.
1: 내가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응? 나는 진짜 먹고가 너무 편하네.
3: 동생님은 순살 파세요? 껴 있는 치킨 파세요?
1: 아, 이거 참 낚시행 담당 PD가 할 말은 아니지. 고기 중에서 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어디냐? 뼈에 붙어 있는 살이거든. 이왕이면 들고 뜯는 맛이 좀 좋아서 치킨이나 갈비는 꼭 들고 뜯어야 해. 아, 오늘 순살은 근데 내가 반박의 여지가 없게 훌륭한 맛이었어. 아, 아무래도 이거 뼈를 어떻게 해? 응?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보면 더 좋겠네.
3: 응? 비밀을 파악하지.
1: 비밀을 살펴보자. 가봐야겠어. 어? 잠깐만, 사장님.
4: 네.
1: 아,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1: 예.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4: 예.
1: 와, 이거 갈치가 얼마나 시다고 통한지,
4: 네.
1: 예, 궁금해가지고, 아, 좀 더 보고 싶어서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4: 네, 보여드릴까요?
1: 아, 예, 좋죠.
4: 제주도에서,
1: 네.
4: 은갈치만 저희가 잡아다 쓰는 거라서.
1: 아, 제주도 은갈치.
4: 잠깐만 계세요.
1: 네네네.
4: 이거?
1: 아, 제주도 은갈치구나. 오! 우와! 우와! 눈부시게 은색이다, 진짜. 아! 아니, 야.
2: 이 반짝반짝한 것이 이게 거울이오, 갈치오? 아,
1: 갈치 진짜 실하고 좋네요. 어, 아, 근데 누구시?
4: 저희 장남입니다.
1: 아드님? 아! 아유, 제가 이게 갈치가 너무. 실하고 맛있어가지고
5: 네네.
1: 보러 왔거든요.
5: 네.
1: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뼈가 하나도 없어서
5: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손질을 해요.
1: 예.
5: 뼈를 아. 이제 깔끔히 딱 발라가지고 손님상에 내드리고 있어요.
1: 오,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그거 하신 사람은 좀 구경할 수는 없을까요?
5: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어, 예. 너무 좋죠.
5: 이게 제주도에서 막 잡아온 은갈치.
1: 네네네.
4: 원래 싱싱해갖고 잘 안 떠져, 잘 안 들어가.
1: 조금 숙성을 시켜서.
4: 응, 약간 숙성이 좋아.
1: 숙성 될수록 잘 잘라지네.
5: 이렇게 하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아...

와,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온 거네요. 이야, 이거 살집이 톡톡하니, 이거 무슨, 이런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어.

0: 아, 그럼 내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데, 어? 그리고 말이야, 갈치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갈치는 말이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또 칼륨, 나트륨, 인 이런 것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다네. 게다가 말이야, 그 좋은 지방 있잖아, 그 불포화 지방, 어? 불포화 지방 오메가3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어?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에 좋고, 그런 성분이 있어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좋기 때문에 이 성장기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그런 분들 드시면 아주 좋다네.
1: 요즘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0: 아, 그럼.
1: 동의보감 말고.
0: 이제 예전에는 동의보감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요즘은 의학서적도 많이 보고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뭐 아침에 잠도 없는데 좀 시간 남는데 뭐하나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지. 어. 도움이 많이 된다네. 아니 근데 저기 얘는
2: 요거 부추예요.
0: 아, 부추죠?
2: 네.
0: 어. 그러니까 요거를 얘로 돌돌 말아가지고
2: 예, 요걸로다가 예. 이제 요거를 예, 갈치 뜬 거를 네. 요렇게 이 4등분으로 아. 해서 요렇게 아. 접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요걸 이제 부추로 다 돌돌 마는 거예요. 아. 풀어지지 않게 요거를 제가 특허를 내는 거예요.
0: 아.
2: 이게 순살로다 순살 요렇게 해서
0: 아.
2: 이거 흐트러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고 드시는 분도 기분 좋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2: 네,
0: 그렇죠.
2: 고기 좋은 떡이 네, 맛있다고
0: 맞습니다.
2: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0: 되는. 아, 그러면 이 대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 아, 요거는 네. 따로 이제 깔끔하게 물에 이제 씻어서 네. 따로 요거를 끓여요. 냄새 안 나게 이제 생강 이런 거 넣어놓고
3: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 바로 갈치구나. 깨끗하게 손질한 대가리를 부코하네요. 하루 저녁 시켜주고 나면 이것이 이 집의 맛의 비밀.
2: 젤리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0: 네네네.
2: 그 육수를 우리가 이 생선 머리 이 대가리에서 이 단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해요.
0: 대가리
2: 진한 맛이 나오잖아요.
0: 아, 야 이게 어두움이라고.
2: 네.
0: 네. 네. 국물에서 그냥 깊은 네. 맛이 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육수에 머리 대가리 말고 뭐 또 더 들어가는 건 뭐?
2: 아 우리 집 비밀인데요.
0: 아 그죠.
2: 네.
0: 그죠. 그건
2: 그것까지는 네. 제가 그건, 안 알려드릴
0: 그건
2: 건데.
0: 그건 비법이죠.
2: 네.
0: 제 아무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2: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기대되는데요.
3: 기대와 함께 바로 준비해보자. 갈치조림, 각종 채소와 시래기, 무까지 얹어주고 예쁘게 손질한 순살 갈치를 듬뿍 얹는구나. 그 모양부터 참 예뻐. 달달한 맛의 주인공 양념 국물도 가득. 이것이 바로 이 집만의 비법. 갈치 대가리 육수까지 더하고 보글보글 끓이고 나면 대밥은 어디 갔소? 임금님, 이 밥도둑을 잡아줘서 순살 갈치조림 대령해요!
0: 뼈 없는 갈치조림 한번 먹어보자. 어이구야. 이야, 갈치, 은빛 갈치가 아주 영롱하구나. 어? 아하.
4: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0: 야, 뭐? 뼈 없는 갈치조림이야? 먹기도 좋네, 응? 어우, 칼칼한 국물이 배려가지고. 니가 과연 최고의 밥도둑이로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갈치와 흰쌀밤의 만남을. 일이 오너라 이 녀석. 어딜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느냐. 옳지. 어우. 좀 뜨거울 것 같다. 좀 식혀서 냄새 맡는 척 해야지.

0: 아직도 김이 보랑보랑 올라오는구나.
1: 이게 내가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네.
0: 아이고, 시간 벌었다. 자, 먹자꾸나 아직도 김이 보랑보랑 올라오는구나. 자, 할 수 있어, 오야.
1: 근데 맛있다.
2: 어우, 맛있다.
1: 야, 아니 내가 밥 숟가락 한 숟가락 뜬 거보다도 더 많은 갈치살을 밥 위에 올려서 먼저 먹어보겠는가? 안 그런가? 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네. 갈치 위에 밥을 고명으로 올려보겠네. 국물을 또 부어줄 수가 있지요. 자, 요렇게.
3: 강화도 마리산에서 갈치가 웬 말이냐? 그런데 우리 임금님이 여기서 갈치를 항상 그득히 드시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그러다 입 찢어지오. 그렇게나 맛있소? 강화도 마니산에서 제주산 은갈치 한 살이라, 그것도 두 살이라니. 조선 천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기 우리 임금님이네.
1: 내가 항상 코스 요리를 좋아하지 않나. 우리 어느덧 먹었으니 에피타이저를 먹어야지. 응? 디저트. 내가 아직 영어에 좀 약하다네. 자, 이거 보시게. 이게 뭔 줄 아니? 갈치 뼈튀김. 부식으로 갈치 뼈튀김을 한번 먹어보겠네. 야, 요렇게 손질을 하신구나. 응? 비스킷처럼 그냥 바스러지네. 아우, 고소해. 야, 이거 부식으로 먹으니까 아주 몇 개 먹는지 모르게 계속 먹겠는데, 이거? 어디 보자. 내가 이 갈치 대가리 우린 육수부터 시작해서 뼈 발라낸 갈치 순살, 그리고 그 발라낸 뼈 튀김. 온전히 갈치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네. 아주 멋진 한 끼 식사했네. 아주 맛있구나.
4: 한 마리 드신 게 아니라 한 다섯 마리 드신 것 같은데.
1: 또 그 깐깐하게 그렇게 사람이 깐깐하면 안 돼요. 어? 좀 사람이 유두리 있게, 응? 융통성 있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걸 좀 많이 먹었다고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4: 저희가 예산이 좀 힘듭니다.
1: 아, 진짜? 그럼 앞으로 내가 조금 자제하겠네. 다음부터는 조금 덜 먹겠네. 이야, 정말 좋아. 네,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는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다
3: 밀당했어.
2: 헌 우천 그 자주 돌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 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작년에는 세계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젤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3: 네, 네, 쌍둥이.
2: 쌍둥이에요.
1: 아, 쌍둥이에요.
0: 아, 쌍둥이구나.
1: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4: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1: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맞아요.
1: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2: 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2: 저는 천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0: 볼이 얼얼할 정도로?
1: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귀엽다.
0: 저렇게.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0: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2: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천하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0: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아,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5: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천혈 없는 장면인데요.
1: 없는 장면이.
5: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0: 예.
5: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1: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예.
1: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1: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0: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2: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네.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옆돌기?
0: 간단하게 옆돌기 정도만.
2: 네.
0: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1: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0: 야, 기가 막히네.
1: 박자도 딱딱 맞아요.
0: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1: 아, 잘했어요.
0: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1: 진짜 가볍고.
0: 가볍고. 네.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모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창단되었고 전통 정말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2: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2: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1: 맞아.
2: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2: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1: 네.
2: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0: 팔, 다리 다 아픈 거예요.
1: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1: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3: 아, 모둠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4: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무등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1: 그렇구나. 예.
0: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무등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4: 네.
0: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4: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같습니다.
0: 네.
4: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0: 네.
4: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근육이 좀 붙어가지고
1: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0: 오
1: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5: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0: 네. 네.
5: 올해 신입생들이
1: 네.
5: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1: 네.
5: 이대로 모둠북이 계속

0: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큰일 났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이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등부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좀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1: 그럼요. 네.
0: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등부실로 와서 모등부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등부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1: 저 준이 형, 네.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0: 밝게.
1: 좀 역동적으로.
0: 네.
1: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0: 네.
1: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등부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희금 대표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야,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2: 그러게요.
0: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0: 중국어로
2: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0: 네, 이렇게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2: 그러니까요.
0: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5: 네.
0: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5: 저요.
0: 왜? 예.
5: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2: 아. 남자친구요?
5: 네.
2: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5: 4학년이요.
0: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서
0: 예.
2: 그래서?
0: 그래서, 네. 예.
5: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0: 아.
5: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0: 바로 옆에 있잖아요.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이 연하는 싫어요? 연하 싫대.
2: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0: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2: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5: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2: 네.
5: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2: 아, 이리 오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0: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2: 기운.
0: 나는 100번을 갔겠다.
2: 홍보 열심히 하세요.
0: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그래, 꼭 가요.
2: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0: 예, 예, 예.
2: 아유, 귀여워요.
0: 예, 예. 아이고, 진짜.
2: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6: 저요.
2: 네.
0: 왜?
6: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0: 예.
6: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0: 떡볶이.
6: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2: 맞아요.
0: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6: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0: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그래, 그래. 아유.
2: 잘 전달하세요.
6: 네.
2: 오.
0: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7: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2: 유창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0: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2: 맞아.
0: 계속 커 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2: 그래요.
0: 네네네.
2: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0: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정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요.
2: 헐 우천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실건 폭질이야.
1: 하이 지흥

0: 이러고 들어가다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1: 어?
0: 아이고 차붕 서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미는 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1: 그렇지.
0: 접시에다 엽전을 올려놓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채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니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방님을 많이 뵙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겠느냐. 흥보가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에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든지. 아이고 형님 소인 논문 아니오. 예, 그 성씨간 뒤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로.

0: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야.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1: 그렇지.
0: 옛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 깨려고 전해온 건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니라. 이런 놈은 그저 옥날 개 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0: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 정복관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좋으련만.
1: 예.
0: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아니 여보, 아주 뺨이고 토마 뺨이고 세상이다 귀찮아 죽겠어. 언제 나한테 정곡 갖다 맡겼든가. 알아봐. 알아쌀. 알아돈. 허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요반장이오.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그때 흥보제비는 흥보 은혜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다리가 나서서 그 제비가 날개 공부를 하는디

공부를 하는구나. 구만 장처로 빗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살았구나 내 집이야. 부러진 다리를 한치 말어라. 고자오 손빈이는

당신은 일찍 수가 없어

불허이 불허진 타래를 원토잉이 생각 말고 멀고먼 말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옛 주인을 찾으려구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래줄에 가내려 안뜨거니 무엇이라고 작별하고 고려니 다시 나라 그만 장천어 끝이 뜨고서 부야

들어간다. 그때의 흥분은 재비하고 이별은이라고 눈물보색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부 재비는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기 두견은 조동기 망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오는디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이놈 너 눈에 다리가 그리 봉통이 됐느냐. 흥보제비 여짜오되, 예 소조가 아니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그중어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흥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렇게 사러 왔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까 10분 통촉으로 없소서. 제비장수 들으시고 흥보씨 선심이야말로 강남까지도 대단하신 장만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드리면은 네 은혜는 다 갚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네 애미 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고 다니겠지우에 그런 화환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잉. 삼동이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인간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도 나오는디 아이 제비가 멋있었던 모양이여. 강남에서 이 흥보집을 찾아 나오면서 좋은 경치를 다 찾아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디 이것이 소활 제비 노정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가 보더라. 흑운바.

알지요. 청파상 왕래허니 석양천 여기로다 회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니 25현 탄약으로 반죽 찢으여 앉아 두견 성을 화답하고 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은 강자유라 황학루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발 백군천재 공유유라 정놈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북창가 도루개라 낙내화로를 툭 차서 우연의 퍼하 얼렁 떨어지고 충남산을 지내 이수를 다 달라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 꼬득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는 떠요 연계 시간을 지내요 천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우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달라 상달문 지내 봉관을 들어가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700일을 수운 식간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고탑 동군정 올라앉아 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환마국에 강동다리를 건너 칠성문 들어가니 평양은 연광정 부병로를 구경하고 대해동강 창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본표 박씨를 집에 나무를 원암된 문밭성 내달 칠패 팔패 창패 바다리 하야 고개를 얼른 동작강 홀강 승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 쪽지 쩍 버리고 번뜩 주르르 파 얼펄 나라 흥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당상당합이 겁이래 편편히 노는

0: 종 무후월 같다고 이르랴. 북핵 흑용이 여의주 물고 세운가로 늠론한 듯 탄산봉하이 죽실을 물고 오동 속으로 늠론한 듯 춘풍 황행의 난초를 울고 세루중으로 늠론한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드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 났다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인지와 북풍한 청한 비고기러이기 넋이드야 평사 나가는 놀다와 유알유소 얽힌 담기 구소차로 네가 뜨야 원촌 지촌 늘 보내고 욕향 청산의 문두견 소식이 적정마경 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천도 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보 위에 올라앉어 집이 말로 운다. 사람 말로 할 것 같으면 흥보씨 그새 병환하셨소. 나 강남 갔다 왔소. 할 것인디 집이 말로 허느라 치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연지 우집에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한집 표지 내 집에요.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장각이 와전 당사실 녹화문 다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지지 어찌하니가 내 집이랴. 저 집이 그 동을 봐라. 보은표 박씨를 집에다가 물고 이점 놀다 흥보양 주관집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패군간으로 날아간다.
1: 내야 놀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고야 흥부야 흥보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벗은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보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얼씨구.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얼씨구.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절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고

특별히 이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흥보마루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함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두루문 잘게 잠꾼 바로 넓게 다가 안장 거리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인 홍보야 네 계집 쫓겨나도 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

0: 버렸구나. 흠모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우족파 대무 양각 당황이 얼기설기 송패들건 또 정전전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 증빈 생초 놓고 조락관님 우침초 양 횟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청단수산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이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라리 녹두째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꼬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건디 세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뭐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건주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흥모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제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성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서란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으로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 알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흥보야. 저 흥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치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큰 낮추라.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 들으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종여러 새끼. 아, 형님 안에 그거 안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저거 찍어져 빠졌어. 빨리 내놔라. 내가 지고 갈란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이거 하나씩 줘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씩씩자는 녀석, 유식하는 차라고 짜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돌담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닦아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고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자, 이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놀본 마누라 나온다. 놀본 마누라 나와.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2: 흥보네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퍼는디.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당구 주소 이 막을 타거들랑

라이웅 아, 형제가 아니라 잊으셨소. 엄동설은 좋은 날에 수다 헌들이 것들과 후반

0: 달라요.
1: 아멘.
0: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어.
1: 그렇지.
0: 다시는 그룹

천석을 실었은들 대박 한 통군 당할순가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흥보 마누라가 한번 꾸며 보는디.

밤새 뭐 한산 무수 임천 무수 생수산 판매사

0: 박수가.
1: 흥보가 박세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0: 얼씨구 헐
1: 히리리리리리롱 히르곤 헐 헐 덥지리루구나

0: 쓰고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하이 지흥
1: 예.

0: 건 실건 법질이야.
1: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0: 이리야.
1: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구름하고 소.

0: 기가 막혀. 폭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둑놈이 박석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초상께만 훔쳐 넣어놨구나.
1: 그치?
0: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버리소.
1: 야.
0: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1: 얼씨구. 허이.
0: 허이,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석들 데리고 그냥 자네는 내 찌버리 속으리야.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쏘부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이렇게 희머리로 다르르르 몰아놓고 개두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같은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아 하나 같은

0: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1: 자.
0: 흥부가 좋아라고 회 두 짝을 한쪽에다 들고 돈 한 끼미를 이 오른손에다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보는데 흥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고 돈은 의미를 손에다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옛산구는 술래밭기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지구를 하진 동북이 공명이 붙은 돈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너건만 건너와서도 백부부님을 모셔오느라 형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보자 얼기고 날 절시고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삼더니 이를 풀어가며 도주콩을 내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해비를 줄란다 얼씨구 날 절씨구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빨라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저

0: 네, 소보소보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눈처럼 아름다운 무용으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위서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네, 오늘 첫 무대는요, 눈꽃처럼 어여쁜 창작무용이었는데요. 눈앞에 설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네.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났죠?
0: 그래요. 이렇게 겨울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 준비한 무대 함께 하시면 이 매서운 추위도 아주 싹 녹을 것만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남상일 씨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 빈자리까지 저희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0: 그래야죠. 자, 이어지는 무대 우리 민요를 준비했는데요. 박예리 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그럴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신명의 바람, 변화의 바람, 새로운 국악의 변신을 꿈꾸는 최민지가 변하는 군밤 다령이오.

0: 네, 여러분 지금 계절이 겨울 맞죠? 네, 겨울이라는 걸 잊어버릴 만큼 아주 봄처럼 화사한 무대였습니다. 마음에 꽃이 핀 것 같은데요.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까지 만나봤죠?
1: 네, 그런데 우리 민요가라 흘러나올 때마다 네. 하리하리 헐쏘 하면서 함께 받는 소리도 받아주시고 또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우리 관객분들을 보니까요. 네. 역시 우리에게는 우리 선율과

0: 장단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구나 싶더라고요.
1: 네, 참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국악에 아주 빼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 한마당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인과 명창 또 명물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국악 신동이 이곳을 찾아주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선일초등학교 2학년 판소리하는 박정우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나의 소리 들으시고 2014년 새해는 운수대통하소서.
0: 와, 어쩌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도 좋은데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요. 목청이 남다르죠?
1: 네.
0: 그리고 잘생기고 우리 딸이랑 어떻게 좀 소개를 시켜줄까 보다. 어떻게 소리는 시작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2: 형 누나가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어요.
1: 그래요. 박정우 군의 이제 본격적인 소리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이쯤에서 욕심이 납니다. 우리 박예리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0: 저요? 어머, 이를 어째? 그러면 대목만큼은 제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1: 아우, 네.
0: 우리 잘생긴 정우 군을 보니까 춘향이의 마음을 빼앗아간 이몽룡과 참 닮은 아우.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은 분들과 사랑가를 불러봤는데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연하남과 사랑가는 네, 오늘 아니면 못 불러볼 것 같아서 네. 어때요? 괜찮아요?
2: 네.
0: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만난 지 엊그제인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3: 그렇지.
0: 하루 난 사랑가로 논일 적에
2: 예, 춘향아, 오늘 밤이 가면?
4: 내일 밤이 또지요.
2: 1년이면 몇 밤이고?
4: 365밤이지요
2: 내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기다린 낮은 그다지도 길더니 너와 함께 있는 밤은 이다지도 짧단 말이냐.
4: 아이 참, 도련님도 오늘같이 좋은 날 뭐가 그리 걱정이란 말씀이시오.
2: 오, 그럼 우리 경담도 하고 업고도 놀까?
4: 네.
2: 그때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업고 노는디.

0: 박진희 몽룡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박정욱은 이렇게 재주가 워낙 많아서 꿈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소리꾼이 되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1: 개그맨도 되고 싶고 야구선수도 되고 싶은데 우선 개그

0: 소리를 엄청 잘하는 훌륭한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오늘 국악한마당에서는 소리면 소리, 또 타악이면 타악까지 정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박정욱 군 만나봤는데요. 오늘 그럼 끝으로 수군가 중에서 한 대목 청하면서 박정욱 군과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2: 그때요 호랭이가 생업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아니 없지 슬쩍. 호랭이가 내려왔으니 아무것도 없지.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하는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하필 호랭이 앞발 디딘데요 퍼졌다가 호랭이가 산으로 올라가려고 발을 턱 디딘게 발에 걸려 장기 궁창 나다빠졌듯이 발랑 나다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늘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집어먹기를 작정하니 자라 겨우 이뿐이면 돼요. 자 우리 통성명인 합시다.
1: 아멘.
0: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킨 생원님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아멘.
0: 자라가 검치에 바른 대로 말했거다. 예, 나는 자라 새끼요. 고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 버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0: 무엇이냐?
1: 어?
0: 나 촉감이요.
1: 아, 그렇지.
0: 촉감.

0: 네, 지금도 무대를 이렇게나 사로잡는데 미래가 더더더 기대가 되는 어린이 명창이었습니다. 박정우 군과 함께 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네. 만큼 소리가 아주 야무지죠?
1: 네. 네. 아니,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소리도 야무지고 아주 구성지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박정우 군을 더욱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어서 연속 창극 또 흥보전을 열어봐야죠. 이제 새해도 됐는데 우리 흥보네 식구들한테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박예리 씨께서 전해주시죠.
1: 네. 굶고 있는

온유월 개패듯이 패는 돌부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철뚝 철뚝 불쌍 고도 절양억에 집으로.

가려나다 흥부 작은 새님. 재영에게 매를 맞고 건너올지 그때의 흥부 마누라는 보는 아이 달래면서

0: 승복이만 기다린다. 아이고 짠한 거.
1: 아이고 영감 뭐저 못 오셨소? 아니 그런데 어찌 허리를 그렇게 비비꼬요?
2: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까딱하면 나 죽겠네. 이봐 말라. 그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떻게 반겨오시면서 닭 잡고 술밥 고기를 많이 차려다 주면서 날 들어 양껏 먹으라 하더구려. 그 음식을 본 게 집안 처자식 생각에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는가. 아니 먹고 있은 게 우리 형님수 그냥 처자식 줄 음식은 따로 준비해놨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양껏 먹고 난 게 우리 형님 형수 공론하고 아 돈과 쌀을 많이 주식이 가지고 오다가 아 요 강정무퉁 있지 않는가 거기를 막 돌아선 적 어떤 그냥 무지한 도둑놈들이 나타나더니만 내 이놈 뭐야 목숨이 죽었냐 쌀이 죽었냐 썩 꺼지지 못해 하더만 그냥 대번에 밤에서 죽었는데 그려 안 줄려다 싹 다 뺏기고 이렇게 오는

아저씨 모두 거짓말이네. 그런데도 내가 아이고.

0: 관세음보살 소승문안이오. 이대에 동양 왔소.
1: 아이고,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고 서발창대를 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다음에 오시면 내 많이 시주하오리다.
0: 택문전을 들어선 적 울음소리가 낭자하오니 무슨 연유로 오시나이까?
1: 식구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작정하고 우는 길이오.
0: 가끔은 말씀이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법이오. 소승의 말을 믿고 따라오실 테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오이다.
1: 예? 집터를요? 아니 요즘 서울에서는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디. 아이고 언감생심 제가 집이라니요. 그러죠? 예, 제 응간생심 내가 내를 나를 알아야지라. 그런데 내 집을 갖는다. 아이고 그런데 그냥 내 집 갖는다는 게 기분이 좋소. 그래요. 그럼 대사님 어서 가십시다.

0: 명심하오.
1: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내가 지금 꿈을 꿨나?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야? 아니 그런디 어디서 그 대사님이 많이 본 얼굴 같은디 여러분 아요? 어디서 많이 봤지라 해? 봤어 해? 아이고 이게 도대체 여보 마누라 마누라!
2: 아, 예.
1: 이리 좀 오셔. 어떤 대사가 우리 집이 가긍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를 잡아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단 말이오.
2: 아이고 그 대사가 사람이 아니라 도승인갑소?
1: 맞네 도승이 맞네 맞아. 그런데 아, 그 우리 그 새 집을 어떻게 짓는데 뭘 가지고 새 집을
2: 아이고,
1: 줘?
2: 아이고 우리가 새 집을 지을 순 없고 우리 음악을 뜯어다가 새 집처럼 한번 지어봅시다.
1: 그럴까? 아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나씩 모아주시오. 우리 집 짓게
2: 좀 도와주세요.
1: 네? 도와주시오. 그래.
2: 얘들아
1: 얘들아
2: 아, 예. 예.
1: 너희들 어서 나오니라. 우리 말이야 새 집 짓자. 새 집 짓어.
2: 새 집.
1: 그러고 말이야 우리가 집을 지면서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집을 지면 어떻겠느냐?
2: 아 좋지요.
3: 좋아요.
1: 그래요. 그러면 이 애비가 앞소리를 줄 텐게 너희들은 뒷소리를 바꿔라.
4: 예.
1: 포기로구나 와. 포기로구나 와. 포기로구나 포기.

0: 집이 다 지어졌네요.
1: 다 지어졌어. 겁나게 잘 지어졌어. 괜찮지라. 아이고 최고. 아이고 안다. 어메 이렇게 새 집을 짓고는 게 기분이 너무 좋네. 여보 마누라. 예? 여보 마누라. 새 집을 지었은 게 아이고 우리 인자 좋은 기운이 그냥 팍팍 들어올 것이네.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내 아주 좋은 일만 가득 넘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얼씨구 좋다.
0: 얼씨구.

0: 네, 오늘 연속 창극 흥보전 시간에는 흥보네가 새 집토에 집도 지었죠. 그리고 또 올해 좋은 일 많이 생기라고 박예리 씨가 민요까지 불러주었으니 올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시간이 더 금세 가버린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어서 그랬나요? 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0: 네, 새해에도 이렇게 우리 음악과 함께 한다면 스트레스 없어지죠? 또 웃음도 많아지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국악 한마당은요. 풍성하고 넉넉하게 신명나고 재미난 우리 소리 올해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 주실 거죠?
0: 네. 자, 오늘 특별히 또 박예리 씨와 함께 우리 민요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리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박예리 씨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남상일 씨의 빈자리 제가 꽉꽉 채워드리느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리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옛부터 새해가 되면 액은 막아내고 복을 피는 소리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1년 12달 액을 막아내는 내용이 담긴 액매기 타령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가사도 참 쉽습니다. 옛날에는 풍물패들이 지신밟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 함께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올 한해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려면 힘찬 목소리로 함께 하시면 좋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루 애기야 시작. 정말 잘하시네요. 이번에 올라갈게요.

드는 액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여기가 매력 포인트거든요.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시작. 5월 단오에 다 막아낸다. 그 다음에 다시 후렴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네요. 국악 한마당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디션 보고 들어오시나 봐요. 네, 아마 옛부터 전해지고 전해진 우리 소리라서 금세 익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악 한마당 마지막 민요는요, 액맥이 타령 함께 부르면서 액은 저 멀리 쫓아내고 복을 빌어서 힘찬 희망 가득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액맥이 타령 모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5: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0: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 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3: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3: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3: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3: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3: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그걸 이제야 알았어.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러자
2: 밀당했어. 헐 우천 그 자리 돌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4: 뱅! 아우!
0: 눌러주세요.
4: 뱅! 아우!
0: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기념하다?
5: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6: 한글 잘 쓰네.
7: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8: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9: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8: 그러니까.
9: 여려가지고.
8: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0: 너무 맛있었어요. 네.
1: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2: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3: 네,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4: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버들이에요.
5: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그래요?
4: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6: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이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7: 귀여워 맞아요.
6: 정말 귀여워.
7: 귀여워.
6: 아 너무 잘했어.
5: 감사합니다.
1: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8: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9: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으로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4: 3대3이네, 3대3.
5: BTS.
6: 귀여운 친구들.
7: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8: 나는 너를 좋아하고!
9: 너를 좋아하고!
8: 너도 나를 좋아하고!
9: 나를 좋아하고!
8: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하고 놀았다더라. 도로 하나 가득하고 놀았다더라.
1: Come on 거기 친 Come on 거기 목요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극각화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 아, 자 우리 판수

0: 자,
1: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2: 저희는 14개 초과로.
1: 14개 초과?
3: 올스타 올스타.
4: 15개.
1: 15개? 알겠습니다. 예.
5: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3: 올스타. 아.
5: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6: 성인 노래. 성인 노래.
5: 쓴맛을 보여줍니다.
7: 우와. 야.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8: 뽀이 뽀이 뽀이
9: 뽀이.
10: 반전 알았네.
1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위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3: 부처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1: 계룡산
13: 뭐 소리 등급 연습하셨어요?
14: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5: 아, 그래.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수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수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4: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10: 아이고, 감사해요.
16: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7: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6: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8: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19: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5: 다 바꿔 한글로. 아, 영어야. 사수리 한 사람한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19: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17: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6: 팀 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17: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6: 네, 바로
17: Yes or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4: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5: 네. 소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4: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6: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7: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8: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9: yes.

아싸!

0: 정도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먹히네.
1: 건국어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변형...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면
0: 충분히 생각하시고
1: 소리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한 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3: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리고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거.
4: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6: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4: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가는.
1: 예.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4: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5: 알겠습니다. 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대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3: 잘한다. 소리 너무 좋다.
5: 그런 남자 검은 고 주자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8: 그래서
5: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은 고 손입니다.
6: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5: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6: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9: 아 검은 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0: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3: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9: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11: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2: 처음인 것 같은데?
11: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2: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11: 아, 그니까.
9: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12: 그러니까.
13: 어리지만 소리, 끼,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4: 실전에서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0: 너무 귀여워. 우와.
1: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2: 그리고 다 눌러줘 꼭꼭꼭 눌러줘 적인데 암튼 맞고 새바람
3: 아이씨고
4: 아이씨고
2: 헐 잘났으면 되는 산이 초콜 다바람 피란데 그리고
1: 별을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음악이 너무 저거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POP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러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걸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
9: 바라는 하늘 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지효디.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2: 와. 오.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눈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3: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4: M.I.C.
5: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6: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5: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6: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7: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6: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8: 소리가 뭐니?
0: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9: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10: 자, 기대한다.
3: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9: 나이 공격!
11: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0: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 촛불,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300살. 네.
4: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5: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게!

0: 김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민희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희원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0: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2: 사람이니까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1: 자, 이제 정초롱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그때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려여 심청이는

0: 와.
1: 아, 어렵다.
2: 하이.
3: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4: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철홍 씨는 총 8개의 별을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좋아.
1: 너무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3: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4: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5: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4: 조금만 정철홍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6: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의 스타, 정철홍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반갑다.
6: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7: 아~
0: 백지영.
7: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0: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박자희. 아~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되죠?
1: 왜 붙으면 안돼.

0: 됐어?
1: 그러니까.
2: 그러게요, 선생님.
0: 웃긴다,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3: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4: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0: 두 분 좀 봐주십시오.
5: 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2: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6: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7: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8: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7: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2: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7: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9: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
10: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3: 그렇죠. 네.
4: 판정단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0: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예,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2: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놀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렵다.
3: 그렇죠. 네.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2: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3: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2: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이건 뭐지?
12: 아, 나 막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8: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3: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12: 파이팅!
8: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0: 박자희 씨의 마음의 결정해 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땐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운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음악 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5: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5: 완벽하게야.
4: 완전 클래스가 제대로죠.
5: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쵸,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0: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민우 형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8: 아 떨려.
9: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8: 떨릴
9: 애가 아니야.
8: 아니,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0: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쉬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나!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민정아.
3: 2연속. 야, 2연속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1: 네.
5: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6: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7: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1: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8: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1: 이거는 진짜
4: 소름.
1: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3: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9: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0: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기꾼.
11: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2: 그냥 시작하고
1: 끝.
13: 그래 싹쓸이 했다. 그때
1: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7팀 중에 2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9: 여기 살이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이라는 운명.
7: 오!
10: 3번. 3번.
7: 몇 번?
10: 7번. 4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 잔인하다, 잔인해.
2: 잔인해.
1: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2: 너무 잔인하죠.
1: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3: 1번 전문가
4: 영원한 패스.
5: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6: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천인공 너의.
0: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7: 성훈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8: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9: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8: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9: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8: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5: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 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표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했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0: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헌 우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인 씨는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되겠나 싶습니다. 아, 됐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왜?
4: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3: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서른아!
4: 렛츠고!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4: 프로펜서를 뽑고 가시죠. 방금 뽑아야지. 제가 안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3: 고맙다.
0: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여기 있다.
0: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4: 아,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3: 일어나 안쪽으로.
4: 그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5: 예?
4: 예. 오케이. 여기서 B.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없지 않으신데요.
3: 아침에 저 왕숲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따이더라.
4: 어? 예.
3: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4: 아닙니다 아버지.
3: 뭐?
4: 아닙니다 아버지.
3: 와 내가 풀이잖아 이게.
4: 어떤 거야?
3: 이 덜이 익었잖아 이게 봐 이게 그리고 완전히 덜 된 거야.
4: 예.
3: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4: 예.
3: 예? 여기가 좀 푸르게 덜 익었잖아.
4: 예.
3: 어?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4: 예.
3: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4: 예, 알겠습니다.
3: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4: 사실 누가 딴지 뭐 CCTV로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3: 이게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땄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4: 아닙니다 아버지.
3: 어?
4: 아닙니다.
0: 괜찮을까요?
3: 밟지 말고 그. 넝쿨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4: 사자밥을 한번 생각하라.
3: 어?
4: 사자밥 안 돼.
3: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4: 네.
3: 들고 이렇게.
4: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3: 뭘 밟아.
4: 꽃 다 사합니다 아버지 그.
3: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4: 에이 꽃 다 사겠네 이거. 아. 오, 참외 밟으셨네.
3: 썩은 거야, 그 따박.
4: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짜.
3: 죽네,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4: 네, 알겠습니다.
3: 못 사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4: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0: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4: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0: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6: 바쁘신가 봐요.
4: 네, 지금 많이 바쁩니다. 햇대 다시 많이 물렸어요.
0: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리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 이제 얘들 계절 걸르지 않듯이 참외 먹고 있네. 일하라고.
2: 감사합니다.
0: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4: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2: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0: 귀농 전 교민 씨.

0: 직진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자, 렛츠고!
0: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1: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2: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1: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0: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1: 아니다.
3: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4: 한번 돌리세요.
1: 2단 끝. 끝.
3: 내가 내리는 건 니듬을 타야 니듬을. 내려맞게.
0: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4대 견본입니다.
3: 네.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뭐 힘을 못 쓰겠네.
0: 드디어 180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3: 네, 오늘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1: 아버지, 제가 이거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주겠니?
3: 그래.
1: 어? 오늘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3: 아,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48,000 원이
1: 정품이요?
3: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1: 한 5만 원 넘게 나와요.
0: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9,000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3: 교민아.
1: 예.
3: 빨리 나온다, 약해야 된다.
1: 지금 채요?
3: 어.
1: 보자, 여기 있네.
3: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1: 예, 걱정 마세요.
3: 어. 조심해 치네.
0: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1: 주실까요?
3: 어, 천하야.
0: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1: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0: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아, 불편해 못 쓰겠어. 딴 걸로 좀 쓰려고.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1: 아, 그.
2: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몰래.
1: 왜 저런지 모르겠네.
2: 아니, 아버지 몰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1: 아. 또 사고 쳤어.
2: 아,
1: 왜,
2: 어?
1: 왜, 왜?
2: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야, 이거 가서 이 불 안 먹는 게.
3: 아우 참.
2: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1: 이거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2: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1: 아 이거
2: 보시아.
1: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2: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1: 이래식을. 이거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어 항상 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 가지고 어 안 부딪히도록. 내가 이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그냥 이거. 어?
2: 20년씩 쓰는 사람 어디 쓸 거 아니야 이런 거.
1: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어?
3: 이거 방법이 없어요?
1: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종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불에 들여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울림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기다.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1: 그래 한번 해봐.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0: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2: 시작하겠습니다.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1: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아 이렇게 하면 내한테 다치는데.
1: 뭘 치워 그 맞을 거 다 하는데.
0: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1: 약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0: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1: 소리가 터진 것 같은데.
0: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1: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이거. 어? 이거 봐라 이거 약이 이거 나왔잖아 여기 야. 빨리 와 빨리.
2: 이게 왜 열려 있었나?
1: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쭉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 봐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 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을 넣는 거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 막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 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가자.
2: 죄송합니다.
0: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0: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험하고 왔나?

0: 그렇죠.
1: 약 칠 때 장하시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 아, 배운 적이 없어요?
1: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3: 기가 찼나 기가 찼나
1: 장인 어른이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아유 깨졌네. 아유 제만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1: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뭐 정품이던데. 그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
3: 그렇다.
1: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을 거예요. 고생했는데.
3: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1: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다 베렸는데.
3: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5: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 오늘 애들 스파게티
1: 먹자 하는데 먹을래? 어, 내가 먹을게.
5: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 자. 아, 오늘.
6: 재밌고.
1: 재밌고. 진이야. 재밌고.
7: 손은 안
1: 먹고.
7: 야구.
1: 자, 엄마. 감사합니다.

0: 맛있나?
1: 좋아하잖아.
2: 응.
1: 좋아하지?
2: 응.
1: 참외로 옆 안에 넣어가지고
2: 아니.
1: 만들어줄게.
3: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4: 너 참외 잘 빻는다.
3: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2: 언니 참외요. 방송했어.
1: 먹어봐.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2: 아빠 그저 할아버지.
4: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2: 맛있네.
4: 아빠가 다 지은 거야.
2: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4: 아빠.
2: 아빠 최고.
4: 고마워.
2: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잖아요.
5: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3: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0: 수확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은데?
1: 예,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요.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벌이 수종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종 우리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물이 옆에 좀 묻어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 넣어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이거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아니요, 조금 흘렸습니다.
3: 이게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드는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생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0: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0: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 최고입니다.
1: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바를 뻔했다.
3: 참외 밟았어요?
1: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밟진 않았고. 와, 제가 다른 사람 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4: 이래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1: 아이 참.
4: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1: 아 이거 조그만 거야 좀 열려.
4: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1: 아니 열렸어요. 이사한테 오지 마세요 아버지.
0: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4: 아, 열리겠잖아 여기.

0: 저 안 열렸네. 빨리 열어.
1: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2: 수동으로 바꿨고.
0: 야, 이게 패드잖아. 이걸 켜야지. 이것도 안 켜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열어놔야 애들이 좀 시원하게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나는 거 봐라. 어? 내만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2: 참외는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0: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3: 참외는 열대식물이에요?
2: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요.
0: 변명하지 마. 네.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에이. 10시까지 해래.
2: 아버지 10시 안 돼.
0: 야, 씨.
2: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0: 빨리.
2: 예.
1: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2: Let's go. Let's go. Let's go. 댄싱 고 제프리! 네! 덕이? 네! 사장님 앵그리!
4: 사장님 앵그리!
1: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씨 세상입니다.
2: 피리씨!
5: 피리!
2: 오케이! 렛츠고! 피리!
5: 가자.
2: 가자. 밥 먹자. 아, 아버지 점심 시간인데 식사하시죠.
0: 그럼.
2: 뭐 드시려니까 라면 끓여 드시려니까.
0: 난 라면 제일 싫다.
2: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1: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2: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나 먹습니까? 아버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0: 다 됐나?
2: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0: 이 무슨 맛을 먹냐?
2: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이래서도 식품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2: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0: 가끔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2: 잘 먹겠습니다.
0: 조금 더려. 조금 더리겠지?
2: 맞아.
0: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2: 바꿀까요?
0: 지금 해가 안 돼.
2: 금방 됩니다, 아버지.
0: 그냥 먹자, 그냥.
2: 금방 갖고 올게요. 네.
0: 그냥 먹자, 가라.
2: 에이, 있어야 된다. 세 개면 되겠지.
1: 좀 툴툴거리지만 교민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2: 계란 세 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0: 그래, 미리 진작해야 돼. 지금이어가지고 이게.
2: 응? 그럼 덜 작고 맛있습니다.
0: 벌써 나면 다 커졌잖아. 이건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2: 어, 계란 썩었다. 어, 라면 못 먹는다, 가마. 네? 아, 계란 썩었어요.
0: 아니, 아, 한 개. 아, 이런 게 다 있네.
2: 계란이 선지질만 돼.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0: 이건 안 들어갔잖아.
2: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0: 자, 무 보자.
2: 아니,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0: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2: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1: 아, 드셔도 될까요?
2: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시간도 없는데.
0: 큰일 났다.
2: 아버지.
0: 제가 그래, 그 라면.
2: 아버지가.
0: 사더라.
2: 아버지 좋아하는 밥으로 사주세요.
0: 아, 근데 밥으로 하지, 밥으로 해야 돼.
2: 아, 한 잔 가겠네.
0: 빨리 먹고 가자. 네. 네, 빨리 가져가자. 아.
1: 애써 끓인 라면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식당에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2: 네. 안 먹을 때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0: 미안하대, 사위야, 미안하다. 그저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어? 네 몸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2: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을게, 아버지.
0: 사위가 이래 참을 네, 들른데도 참 어른 생기는 걸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뭐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이 얻었습니다.
2: 아버지가
0: 고맙게 생각합니다.
2: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3: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2: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네. 계란 주죠.
5: 거기 계란 어디야? 네. 네. 어, 다리 돌았다.
2: 감사합니다. 어, 아씨.
0: 제가 또
2: 대문에 야게는 이번에 좋네요.
1: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2: 계란 맛이 어떻습니까?
0: 아, 아 좋네. 나름대로 좀 낫지.
2: 아, 잠깐만. 아,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0: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이거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1: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6: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7: 아빠 누구 만져줬어?
8: 시연이.
2: 시연이 들겠어, 무거워서.
8: 나만요.
2: 시연이가 해줘, 기다려봐. 시연이 더 무거운 거. 가자.
1: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6: 엄마 이거 미는 거야? 엄마 미는 거야? 나 엄마 미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7: 아, 이거는 내가 혼자 본 거야.
1: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9: 들어가.
2: 가자.
9: 가자.
2: 안녕하세요.

0: 농장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1: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주문하셨습니까?
2: 네. 네.
1: 잠깐만요.
2: 아까 시킨 대짜.
1: 대짜, 예.
3: 여기 나왔습니다. 삼마리입니다.
2: 네.
3: 네.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2: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다 먹죠. 정말 맛있어요.
4: 단골이신 거로?
2: 네, 단골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주문한 거.
1: 아, 밀키트하고.
5: 네.
1: 아, 예, 잠시만요.
0: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처음하면 6만 8천원.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셔갖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 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일어나. 자, 아침 체조. 어.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퀴트 쳐줘, 퀴트 쳐줘. 자, 잘 봐, 힘을 보여줘, 이렇게. 아, 일단, 안 먹겠다.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야, 군대 나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막이 받았다.
2: 병기 형이.
1: 야, 하나, 둘, 셋!
2: 자,
1: 야, 얼마나 할까 장담하겠네. 오늘도 즐겁게 합니다. 박수!
2: 오케이.
3: 파이팅!
2: 오케이, 렛츠 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4: 우리처럼 늘 저를 반대로 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네.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0: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저게 난 좀 타이트하면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손톱이 없어서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 벌려놓으면.
5: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2: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또 그러네. 잘라요.
1: 아, 그러면 안 돼.
2: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4: 꼬여 있는 거 아이가?
2: 아, 꼬였어요.
4: 괜찮아?
2: 예, 예. 왜 이렇게

0: 이거
1: 아, 왜 이래?
0: 잠깐만요. 이
1: 왜 이렇게 됐지?
0: 한 번씩 그러더만요.
1: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2: 사회 잘못은 아니에요? 네?
0: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 제 잘못이었으면.
2: 아, 그래요?
0: 네, 지금. 오케이, 됐어.
3: 이때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1: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4: 나는 너밖에 모르고
5: 모르고
4: 너는 너밖에 모르고
5: 모르고
4: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병행선
5: 병행선
4: 여기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5: 병행선
4: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5: 우리 시간 다 돼가
4: 끝없는 병행선
5: 택배 시간
4: 듣고 있네
0: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2: 아 진짜요? 돈
0: 네.
2: 주고?
0: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송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2: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6: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2: 그래도 엄청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던데?
6: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3: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0: 아버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봤던 땅입니다.
1: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지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7: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 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0: 이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저는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1: 일단 이 땅값만 싸면은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랬나 생각한다.
7: 야 이게 뭐가 좋아? 아빠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 이제 저기 뚱기 있잖아. 저것도 이제 그늘도 끼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객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 물은 이제 뭐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7: 농사를 지으려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라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0: 아버지 그럼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7: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1: 가자. 네. 그럼 뭐 여, 내가 사볼까?
7: 아, 그
1: 돈 벌어갖고 여, 내가 사야겠다.
3: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0: 참외도 담글게요. 어, 물찬 참외는 혼자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3: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놓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0: 훈우 안 추워?
8: 우와 물고기 잡았다.
0: 우와, 물고기 잡았대. 우와 물이 보러 가자.
8: 보자.
0: 우와
8: 몇 마리나 되겠나?
6: 야 잡았어?
1: 송사리네 송사리.
0: 송사리 뭐예요?
8: 우와 다 헬기 잡았다.
0: 어? 오 움직인다.
8: 바닥
0: 다수기 없는데요 아버지?
1: 저 안으로 들어가보죠.
0: 어디요? 저 안쪽은 옷 다 베리는데요. 이 기쁜 데로 가라가 뭐 합니까?
8: 자 기쁜 데로 내가 봐라. 기쁜 데.
0: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8: 깊이가 잡아라.
0: 아버지, 아 이거 빠져요.
8: 아 깊이가 한 마리 있어.
0: 아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를 던져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9: 여기.
0: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9: 여기 수박. 보자. 잠깐이야.
8: 와 수박이 왔습니다.
10: 수박이다.
3: 역시 여름엔 화채만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9: 다시 먹어봐.
8: 아이다 여기 좀 부을까요?
1: 어때? 힘이 맞는 것 같아.
8: 이거 끝났고.
1: 자, 사랑해.
0: 아버지, 수박 먹는다 하실까요?
7: 아, 한 우물만 봐야 되지, 어?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도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9: 예쁜다. 난 참외 좋아.
3: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버팀목입니다.
7: 최고의 맹인이 될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0: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꼭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7: 고맙다. 우리 사이 최고.
0: 아버지 최고.

0: 3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야!
1: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상감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헐 우천 그 자리 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골손입니다. 저희 평균 연령이 67세이십니다. 마지막 꿈은 인생은 70부터야.

0: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어?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 있지?
1: 어? 어,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아!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흠!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고를 만들었어. 검은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괴,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0: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2: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0: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고잖아.
3: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0: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나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룩에 대해 알려줄게. 우룩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0: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3: 거기에는

0: 슬픈 이야기가 있어.
1: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륵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륵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륵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륵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2: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를 통해.

0: 멋지다. 너는 어때, 애벌레야?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검은 구 연주자가 될래.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헌 우천

0: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들어
1: 이런 풍경 같아요. 고즈넉하고 살다 보면 생각나는 조용하고 그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동목상실

0: 어제는 이제 그 식긴꽃, 진도 식긴꽃 거기에 일부분의 소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나초 선생님 국가문화재 이제 공개 행사죠. 제자들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고 나서 그 후반부에 이제 한 시간 넘는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절반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저희 임무도 막중하죠. 무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소리는 무섭고 어렵고 또 그 내 소리를 듣는 관객들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제 조금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세우셨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가운데
0: 잘 맞는지 오늘 지금

0: 축하도 할 겸 또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내가 이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딸이 잘 가르쳐갖고
1: 걱정하지 마시고
2: 노실 오빠는 유명실 오빠
3: 빨리 돌아버려 그러면
4: 요까지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보다는 아 그때 봤더니 그 제자가 저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 하는 선생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 나라 축풍 낙엽이 떠 소록이 어사 부중을 잠들어 다 울고 간다 까마귀 창의 문전을 기
1: 제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면 이렇게 앉고 내 목을 이렇게 앉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앉고 이렇게 북을 놓고 레슨을 할 정도로 그냥 거의 자식이나 똑같죠.

엄마처럼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진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겐 있어서는 제2의 엄마? 그런 의미가 크죠.

0: 영광입니다.
1: 을 물어다 집을 짓거나 뭐라리오 예수양
2: 소리 말고도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그 헌신적인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소리뿐만 아니고 선생님 인성도 같이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0: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해낸다.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으로 이난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하시겠습니다. 두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0: 몰라?
1: 뭘 할 건데?
0: 자신 농반은 안 그랬어? 하나, 둘, 세 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문제지.
2: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운단 풍경해도 되고 우리가 농사를 그렇지. 해도 되고
0: 물론 그것은
2: 아, 그거랑 달라.
0: 이 농사를 서지어
2: 아,
0: 올기 판소리 농부가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농부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딸이 판소리만 해서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농부가는 꼭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재밌고

0: 농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키 요거 맞출란 게 좀 그래서 내 키로 해갖고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뭐 딸하고 둘이 하니까 좋습니다. 누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한 번도 안 아팠다 애기는. 저기 저 토지 대가이 그지? 대가이 진짜 불 피웠구나. 여기서 소리면 좋겠다, 야.
1: 예술의 깊이를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0: 엄마, 엄마, 불로를 봐도 엄마는, 엄마는 강.
1: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너무 죄송함의 눈물인 것 같아요.
2: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리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단!
1: 제가 지금 이렇게 맥을 입고 있는 또 동편제도 흥부가와 이제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큰 그런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곤목촌 밥달 운동계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예잡들 해야 하느니라.

살자 입고 벗고 내 모른다 다섯 주자 바다 무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여주자고 지금 걸며 천국 간 주자 언니 철로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헐. 아. 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님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님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어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투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들든 말든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의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차분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가,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 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 둘, 또, 셋, 넷. 한 박자 걸으면 한 박자 뒤꿈치로 찍고, 그 다음에 그 잦은 걸음으로 발을 한번 싹 들어서 뒤로 들어서 또 벗어 코를 올리고, 또 세치면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박자, 한 박자, 잦은 걸음. 시작. 들었다, 숙이고, 들었다, 또 고개 제치고, 아른쪽에다 넘기고 왼쪽에다 넘기고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 있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 있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0: B.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2: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2: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0: 자고로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법. 저렴한 가구로 진도소리 탐구에 나섰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안나 예치라고 합니다.
2: 아, 네. 아유. 예, 저는 소리꾼 김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TV로 많이 뵀습니다.
0: 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안나 씨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김용우 씨는 젊은 시절 직접 진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 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아,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 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 분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 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아라리 가나니 오다가 가다가 만나는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리라 한다 팔도야 큰 다리 모두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2: 자, 여기 있어요.
0: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4: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그런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그러네요.
3: 아, 아니에요.
4: 그런데 저는 네.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좀 불러.
3: 아,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4: 그래. 못 불러도 내가 네. 불러줄게.
3: 아, 고맙습니다.
4: 지금 부를까?
3: 예. 네.
4: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 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랜 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4: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3: 아이씨구.
4: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5: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0: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2: 참이 오네 참이 오네 새빌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소 흥글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 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 자로서 하세요. 흥글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3: 겸사 겸사 다 놓쳤네.
1: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3: 공포를 시켰던가
4: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씨 이런 것 하면 내 한도장 풀어지고 속이 좀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3: 포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몸을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었지요.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2: 네.
0: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0: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5: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6: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1: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4: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비교해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2: 고이라우더니
1: 고이라우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고 살아도 새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새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희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연조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서름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든 치.

0: 예. 향단 누게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작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빈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자든 침방

0: 짧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 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여라네.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판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보여

0: AI.
1: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씻긴 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나무 나무나
1: 발인 전날 무가의 당구를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버렸던 진도.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진도만가의 시작이 된 식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금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께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던 집도 안녕하고 처자식

0: 이제 살던 것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 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구탈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 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사람들 삶에 스며 있었나 봅니다.

0: 보내.
1: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재화 소리 역시 씻김 곳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2: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 만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0: 나무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의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술래
2: 한강술래
1: 우리 아베 놀이개는
2: 한강술래
1: 진담보 때가 놀이개요
0: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여덟 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술래는 사물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강술래를 합니다.

0: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1: 밥만 먹고 굽게 커라
2: 강강술래.
0: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1: 강강술래.
3: 이제 자진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1: 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2: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네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0: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또 만나.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네. 또 잘 계셨죠?
1: 아,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 더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네. 쭉 오시죠.
1: 예.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좀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네.

0: 조금만 한 여자 소연이 올바란
1: 아리 아리라.
2: 그 아리라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도다가세 도다나가세
3: 어이구
0: 저다리 떳떳이도록 도다나가세
1: 아리

0: 남의 말을 들었냐
1: 하고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랑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남네 한국 새남단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알아?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국왕 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베코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국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내 앞에 나타나라!

0: 아,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1: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0: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2: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0: 아이 몰라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0: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2: 호랑, 대금으로 청룡을 불러.
1: 안 돼, 청룡을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2: 호랑, 어서, 할 수 있어.
1: 알겠어. 구강나라에 호랑이 사신도인의 마라도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네 앞에 나타나라!
2: 제발 나와줘.
0: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1: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

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말라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우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 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은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 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4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나 5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늘 나이의 한계를 두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90살의 원로 배우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를 다니고 노래 듣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던 한 미국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목을 쥐도록 노력해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 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2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으로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내일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

떠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

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잡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헌 우천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도록 거고, 흥부시 은혜를 갚자 하면 본표 박씨를 하나 물고 가거라. 그렁저렁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돌아오니 흥부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빨리 조선을 나온 흔디 흑운 박차고 백운 물어.

불우한 해군 전제국 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속차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 달라 영구탑 통군정 우룰라 앉어 안남산 반남산.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헌 우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1년 60 우리 한것 9세 10세 오상즉 인골장난 격별상 조발제. 여기는 공기가 청정하고 수목이 아주 잘 보존돼 있어. 공부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산 게 벌써 52년이 흘렀네. 이게 뭐 터가 좋아서 그런지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전주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이제 애양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다 이제 풍류방들이 있어서 우리 지나가다도 보면은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시조라든가 이제 남도 민요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동네 동네마다 이제 듣고 자랐고 또 이제 아버지가 스님이기 때문에 그 절에서도 칠성하면서도 했지만은 다른 절에서도 뭐 이제 연불을 하게 되면 많은 스님들이 모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놀러도 갈겸 해서 가서 보면 스님들이 늘그 어산 작법으로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이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됐고 또 범패를 또 해보게 됐고.